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사명 책임 의식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가면은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형상이 되어야지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과연 그 교회를 통한 주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저 교회 건물이나 사이즈나 프로그램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만족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무슨 건물이나 사이즈나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요, 저들이 뭘 하지?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뭐 저희는 그냥 우리 교회 표어로 주님의 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사역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죄인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게 주님의 꿈과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좀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안 돼도 그래도 목표는 제대로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희생해서 남을 돕는 그런 모습이 있나?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요, 미국에 오래 살면서 이민교회가 왜 필요한지는 잘 잘합니다. 이민교회의 존재 목표는 교인들이 아니고 교민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교회를 쳐다보면서 저 교회가 왜 필요하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민교회, 이민 와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클리닉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봉사를 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일일종합병원이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피검사하고 초음파만 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병이 커져서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엄청난, 굉장한 이 일일종합병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좀 그냥 무료로 해주고 그냥 얼마나 편합니까? 한 자리에서 다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평소에 피검사나 초음파 검사라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사는 교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걸 합니다. 이 지역에 찾아오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난민 선교를 합니다. 시다 포인트에 사는 수많은 난민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뭐 예배드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역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그 현지의 목회자들과 특별히 현지인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의 그 짠똥 목사님에게 저희가 트럭을 하나 구입해드렸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닐 때 자전거 타고 참 힘들게 다니시던 그분이 지금은 가끔 가다가 사진을 띄워보면은 그 트럭에 왜 해피리면 또 이걸 미니밴이 사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트럭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 트럭 하나에 보통 한 20명 이상 타니까. 앞자리에만 한 6명 타니까. 하여튼 뭐 꽉꽉 채워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지역의 한인회라든가 한국학교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무궁화 캠프나 발달 장애 아들을 위한 프렌즈 캠프. 이게 참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선교 헌신주의를 하는 거는요, 하나의 프로그램 연중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 돕는 그 일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구제입니다. 구제는 그냥 적당히 상황을 봐서 하면 되고 헌신은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헌신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제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하는 헌신을 원하시는 거지 봐서 그때그때 상황 봐서 구제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명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역의 이런 면에서 저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을 바라보는 가시적인 형상이 되면 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 우리들이 하는 일을 보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물 사이즈가 아닙니다. 저 교회가 뭐를 하는지 하는 일을 보고 평가한다면은 이 선교는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 치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재난당한 사람들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한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괜찮으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재난지역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하러 후원에 갔고 우리 아이가 장사하러 비즈니스하러 직장 때문에 중국 후원에 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내 자녀가 선교제 나가서 하나님 일 한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선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와 내 아들이 거기 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선교 헌신을 합니다. 이게 교회 숫자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뭐 누가 큰 얘기나 난민 사역이나 뭐 한인회 뭐 이런 거에서 교인이 몇 명이나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의식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거 하면 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한두 명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정말 스스로 참여해줘서 저희가 참 사역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그 대표적인 그 예고. 3일 선교사님이 그걸 바꾸는 정말 뭐 단순히 감사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한 주도 안 돼서 부탁을 한 지 한 주도 안 돼서 마스크 200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돕고자 하는 것이 저에게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헌신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봐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런 구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헌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그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적정서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안 쓰고도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봐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더 소중하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를 어둠, 죄 가운데서 밝은, 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래요. 이게 사명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소명받은 사람, 뭐 재능 있는 사람, 뭐 이런 몇몇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좀 전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사명자의 삶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가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지만 그 원어와 영어를 정확하게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the light.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소금과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이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정, 이 안방 테두리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이 돼야지, 여기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갈 수 있냐. 심지어는 한인회를 지원을 할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쪽에 왜 교회가 가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심해서 말을 못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편협한 의식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사역의 대상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 사랑해가지고 거기다 보낸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뭡니까? 더러운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걸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더러운 거, 악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셨다면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좁은 시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5장 16절에 가시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야, 너희들이 떠드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건물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삶으로 전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귀가 없다는 말이 있죠. 굶주린 자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육적인 필요를 무시한 영적인 활동이 무의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제 어떤 사람 잘하니까 내가 뭐 복음 준 걸 소홀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사람들의 그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육적인 필요도 주님은 보시고 채워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가시면 원수가 굶주리면은 복음이 아니고 일단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라 할지라도 굶주리면은요 밥을 먼저 먹여야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한때 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킨스라는 이제 그 사람도 그 중에 하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 무신론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여기 도시는 별로 없지만 큰 도시 가면은 대중교통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에 전체 그 판을 광고판을 다 샀어. 예, 광고판을 다 사가지고 거기다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게 자기들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사. You the one? 너 네가 대장이 뭐 다른 사람 시켜서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 광고판을 본 어떤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는 알 수 있어. 이게 증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난리치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가 않아. 뭐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책임의식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우리들의 사랑과 희생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우리의 사명의식이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자그마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또 한 가지 사명자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물 너에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세계명이면 구계명은 뭐죠? 구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어줬잖아. 그런 마음으로, 너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제자야. 그래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참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행위로 나타나죠. 행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그거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가면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랑에는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말과 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내가 죄 없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가장 끔찍한 고통 당했잖아. 나를 위해서. 아, 여러분이 뭐 가슴에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능하단 말이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충동적으로 이기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뭐 로마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걸 뭐 해석하기보다 그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한 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다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서 2장 14절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또한 선행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아직 일러서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저도 한참 생각, 다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선행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행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선행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선행이 구원의 가장 적절하고 필수적인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로마서에서는요, 조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은 아니지.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구원의 결과는, 구원받은 그 삶의 결과는 행위로 입증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옛날의 죄 가운데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이 구원의 방법이 될 수는 없어도 선행이 구원의 적절하고 필수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가시적인 형상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우리 교회를 FKBC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고민해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저희 리더들은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리더만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2년 됐어, 3년, 5년, 10년 됐어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보냐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5년, 10년 믿었지만 내가 뭘 했냐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내 액션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 선교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거든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구제하듯이 형편 따라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돈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능력과 내 뭐 지혜를 의지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이 사람 도움 필요한 건데 도와줄까?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에서로 나오는 헌신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제하듯이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게 깨닫고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책임의식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곤경에 처하여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처럼 당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악인에게 주목하지 말고 여호와를 소망하라. Never pay attention to the evil, but put your hope in the Lord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은 살다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배 아프거나 살짝 시험 들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컨닝한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서 마음이 상하고 나도 다음에는 컨닝이나 해볼까 할 때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법 안 지키고 탈세하며 뇌물 주는 사업가가 나라에서 하는 공사는 더 잘 따내고 사업은 날로 번창할 때 나도 다음부터 탈세하고 뇌물 주면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하며 유혹받을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불효 막심한 자녀가 부모님 유산 상속 더 많이 받겠다고 효도했던 형제 자매를 괴롭힐 때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첫째로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Never be tempted due to the prosperity of the evil. 살면서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건 뭔가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상 내가 못 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잘 되는 건 못 참습니다. 더구나 악인의 형통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악인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참 인내하기 힘듭니다. 의인은 가난하고 고난받고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사는데 악인은 떵떵거리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독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고난을 버티고 참았던 의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성경은 시편 37편을 통해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해져 있으니까 의인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에 주목하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도 말고 의인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도 하나님의 적당한 목적을 따라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악인의 잠시 형통함에 현혹되거나 시험들지 마십시오. 악인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들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노년의 지혜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악인 때문에 불평해봤자 내 마음만 상하니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부하고 아첨하며 눈가림만 하는 동료가 사장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며 승진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진실은 알려질 것이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도 아첨이나 하고 눈 속이면 할까 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처럼 금방 시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Trust in God and do good. 다윗은 1절에서 2절에서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권면을 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도전해야 할 성도의 자세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여 의인도 악이나 행하며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뢰하다, 신뢰하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항상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취합니다. 영어로는 in인데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believe in 혹은 trust in으로 쓰는 것입니다. I believe you와 I believe in you는 전혀 다릅니다. I believe you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믿는다 하는 것이고 남이 아니라 너를 믿는다는 것이지 I believe in you라고 하면 뜻이 완전 다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대사처럼 말하면 네 안에 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마음으로 동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Trust God입니까? 아니면 Trust in God입니까? Trust in God이 되어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이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고 확신하고 믿기에 악이 유행하고 악이 보상받는 때에도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행복이고 착함이고 아름다움이 바로 토브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토브입니다. 악이 유행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토브의 삶이죠. 영어 이름 지으려고 하면 토브가 좋습니다. 가게 이름 지으려고 하면 토브가 좋아요. 사진 찍을 때도 치즈가 아니고 토브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토브고 성도는 토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을 관통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음식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While living in the land, feed on God's faithfulness.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오히려 성도가 행해야 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시더니 오늘 시편 37편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를 삽니다. 야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TV에서 보여주는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식은 얼마나 침샘을 자극합니까? 요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들이 만드는 특급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던가요? 하지만 성도가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혹은 오래 먹어야 합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산소도 햇빛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feed on his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을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먹고 살라고 강조하십니다. 비록 악인들은 거짓을 먹고 타락을 먹고 사악함과 교만함을 먹고 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즐겨 먹는 것을 우리의 음식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소원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Delight yourself in God and God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성도가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기서도 기뻐하라는 delight 뒤에 전치사 in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이해하듯이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섭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믿고 마치 그분의 응답을 다 아는 듯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시편 37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기뻐하려 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손글씨 잘 쓰시는 분들, 팝업 글씨 자격증 가진 우리 성도들, 시편 37편 4절을 써서 서로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구절 다 외우고 써보고 한번 선물합시다. 다섯 번째로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Commit your way to God and trust in Him.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고 유혹받는 대신에 성도가 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구조는 명령과 축복의 반복입니다. 명령과 축복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순종뿐이죠. 맡긴다 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그가 다 책임지고 그 짐을 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루십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루신다는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아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니 우리는 그저 아싸 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아싸. 이루신다는 히브리어가 중요한 이유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맡기면 한평생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십니다. 정오의 빛은 최고의 절정기를 의미합니다.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최고로 드러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인생이 걸작품이 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고집부리면 졸작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불평과 분노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Be still and wait before God. Never fret and complain, nor be furious. 시편 37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하며 그들로 인해 불평, 불만이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즉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사람이나 사건에 함몰되거나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만드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악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악을 맡기며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시와 노래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BBN 방송은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또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의 빛을 받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에 저희들은 착실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에 공감을 하시고 나도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언젠가 한 청년을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그 청년이 궁금해하던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 보따리는 성경책이었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펼쳐보이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선물이란 준비한 사람은 값을 치르지만 받는 사람은 공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선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 공짜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6번째 시간.

0: 평양을 넘어 경성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그 즈음에서 전국으로의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게 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패서지방은 선천과 해주, 그리고 영변과 재령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됐다.
1: 평양과 선천은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씨가 당겨진 1907년 1월, 그 소문은 선천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월에는 의주와 함께 선천에서도 부흥상영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118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천지역 부흥사경회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선천은 평양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유로 평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엔 장대현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었던 그레암리, 그러니까 이기람 목사가 있었죠.
2: 다름이 아니라 선천에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3: 선천이라면 그 목사님께서 지난 2월에 집회를 인도하신 곳이 아닙니까?
2: 선천은 우리 평양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죠.
3: 나도 당시 일을 잘 알고 있디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익히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니 지금 그곳에 성령이 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2: 참 힘이 들었던 집회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나니 곳곳에서 기회가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은 기회로 찾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0: 그랬다. 선천은 평양을 이어 뜨거운 성령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다. 그 광경을 목격한 컨즈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4: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한반도를 휩쓸고 있다. 선천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의 과거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고백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평양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1: 선천은 이미 그렇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강제로 시킨 것이 없었는데 선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던 거였죠. 선천의 성령운동은 다시 의주에까지 번지게 되고 그것은 바로 북쪽 지역 전역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 선천은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불붙은 선천에 계속적인 기름을 부어야 할 때예요.
3: 기려야 하겠지요. 우리 평양도 기록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2: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천 지역을 길선주 장로님이 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제가 말입니까?

0: 일을 어찌한다.
1: 아이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좀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0: 내래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아는데 어갑니까?
1: 그저 그 선천 때문에 기르는 거구만.
0: 아니죠, 기걸 어떻게...
1: 내래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억하면 좋겠나 물어오시길래 내래 뭘 고민합니까? 길선주 장로님에게 맡기시라요 하였디요.
0: 예? 아이 기름, 그 일을 떠맡긴 사람이 바로 김장로님이시라는 겁니까?
1: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는 거이가 뭐이가 잘못이 되었습니까? 어디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까시오, 장로님밖에.
0: 장로님, 그 내는 지난번에 경성을 다녀와 경성 쪽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천을 맡게 되면 그 이렇게 합니까?
1: 이 장로님도 그 니 뭐라우요, 길선주 장로님. 이 장로님 안수 안 받습니까?
0: 아, 안수요? 아니 기건 또 왜?
1: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안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름 이 목사가 되는 것인데 이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보시라요, 목사가 되어 한 장소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고조 경성도 경성이고 선천도 선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맡기시라요. 이 설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르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0: 아니, 저, 길에도 그저
1: 이거 장로님 고집세기로 평안도에서 유명하시다만 이렇게 센지는 내래 지금 알아시오. 고저 근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요. 알겠습니까?
2: 갑작스럽게 선천지역을 감당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길선주 장로는 평양신학교 교장인 사무엘 마페 선교사를 찾았다.
0: 이 일을 억하면 좋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내래 몸은 하나인데 갈 곳이 두 곳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포 삼열 교장 선생님 거 답을 좀 주시라요.
3: 장로님, 아니 길선주 학생, 성경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어찌 그 일을 감당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0: 아니 기름, 그 저보고 감당을 하라는 겁니까?
3: 사람을 쓰세요. 그건 몸이 하나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0: 사람을 쓰라고요? 사람을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오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숙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이 좋은 방송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빌립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와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것과 함께 저희 방송 웹사이트를 소개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실 때는 저희 웹사이트 상단을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은혜로운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뜻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사라를 통하지 않고 여종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을 가졌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글의 왕 사자가 포효를 하면 새끼 사자와 함께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모여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망나니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큰 소리를 발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실 때 여러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4: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구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근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5: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무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0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발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벳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보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망미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너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닥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레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부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부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4: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훈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치들을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하여 뒤로 미루거나 훗날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깐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을 부르시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35절로 36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커서 비추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인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35절, 36절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셨던 신임장은 그분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사인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그 자체로서도 이미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입증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군중들 사이로 또 도로로 새길 등으로 다니시면서 움직이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표적들은 그분의 신임장이 되는 거죠. 그분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마지막 절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는 너무 자주 오래되고 있는 구절이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노라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재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할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 좀 더 세심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상고는 자칫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그 고치시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을 인정해 주셨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주님께 대해 말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은 기꺼이 주님께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성 안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42절로 43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언젠간 저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영접할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올 것이고 자신의 형상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저 그리스도의 그런 일들,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인간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심지어 훌륭한 교회들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얄팍한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나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 모세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 하면 성경의 맨 처음 부분인 다섯 권의 책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는 이 모세오경의 매 장마다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장마다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구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행여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자로서 성경을 강의

나는 자로서 더러는 조심스러워지고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기초를 파헤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묻는 것이죠. 당신은 왜 기초를 파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건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하에 살고 있지 않고 2층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감히 봅니다. 저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고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인 거죠. 여러분, 구약은 기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고 구약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나오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재해석된다고 하는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서 성경을 보신다면 훨씬 더 유익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린 이제 5천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이 기록된 6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표적은 모든 표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영생의 떡에 관한 강론에 이어서 이 표적을 행하게 되는데 요한은 단지 몇 가지 표적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표적을 이적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이적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이것은 이 복음서 전체의 실제적인 열쇠이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장면을 함께 보게 되는데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장면이라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대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자,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본문에서 그 후에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은 후겠죠, 분명히? 라고 하면 그것은 앞장 5장에 기록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아마도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분명히 북쪽 지방으로 가시게 되죠. 이것이 5장 사건 이후 그리고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 1년 전쯤이 되겠죠. 사건들의 시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은 요한이 언급한 명절에 의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요한은 복음서에서 날짜와 지명을 함께 기록해 놓는 그러한 역사 기술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며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벳사이다, 예루살렘, 데가볼리 등으로 다니셨던 주님은 바로 하늘 영광 가운데서 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 예수님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5장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양의 문에 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께서는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5장과 6장 사이에서 얼마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된다면 동사의 시제가 좀 더 정확해야 되리라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실제로 구원 얻은 믿음으로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분의 표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도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에게 스스로를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며 또한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스스로를 위탁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분께 행하실 수 있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 여러분 예수께서 오르신 산은 실제로 우리가 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곳은 언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산하면 좀 거칠고 그러지만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과연 주님은 그곳에서 5천명을 먹이실 만한 넓고 좋은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디쯤일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봐요. 그러면 결론을 내린 게 그곳이 아마 가버나움 근처가 아니겠는가.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게 되십니다. 바로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5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은 조용한 사람으로 결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이 특별한 때에 질문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동시에 물으신 것 같죠? 안드레와 빌립은 분명히 꽤 활동적이고 부지런하였고 뭐 연설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중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주께로 데려왔던 사람으로 헬라인들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빌립과 안드레에게 왔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 안드레와 함께 주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둘이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 때 조언을 구하고 있으시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조언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분께서는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6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은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설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빌립은 오고 있는 무리들을 보았어요. 여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림잡아 적어도 15,000명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그곳에서는 매우 대단한 군중이었어요. 빌립은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혀 어떤 이적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6장 7절로 가보실까요? 빌립에 대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확정된 합계를 떠올렸을까? 저는 그것이 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자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유다가 한 회계 보고를 빌립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은 빌립은 군중들을 보고 돈 가방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내고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200데나리온이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1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아마 되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왜 무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보지 말라, 그들을 앉게 하고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위원장 되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은 졸지에 음식을 날마다 날라주는 웨이터와 신부름꾼이 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이 늘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 안에 감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러한 감투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으니 그와 같은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시작할 때 갖추어야 할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들은 나아가서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해야만 됐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우리 요한복음 나머지 그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죠?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탁 생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습니까? 아, 기도원을 짓고 싶다. 교회 건축은 안 하고요? 네, 교회 건축부터 해야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많은 돈 때문에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못할 사람도 혹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 뭐 하겠어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놀러 다녀야죠. 뭐 해외여행, 세계여행, 또 뭐 먹고 마시고 골프 치고 즐기고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틀림없이 쓰게 될 것입니다. 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 횡재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근데 우물도 그냥 거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횡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그들이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는 크게 6가지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첫 번째 당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좀 살만 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 같은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너무 많이 주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 할 것 같고 또 너무 가난하다 보면 도적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적당히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여간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잘 살다가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때 좀 어려웠을 때는 참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도 이제 그냥 자신들의 어떤 편리를 추구하고 또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계속 잘 되려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좋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도 보시면 좀 가난한 주가 있고 좀 못 사는 주가 있는데 가난한 주는 그래도 이 기독교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부자주일수록 기독교율이 낮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직장이 없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직장을 딱 주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직장에 얽매여가지고 예배도 한 번씩 빼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이 시작됩니다. 또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나오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또 장사하느라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주시면 그때부터 또 이상하게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때도 언제였는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그의 집안을 잘 되게 해주셨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땅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그곳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까닭 잘못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 우상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멸절시킬지도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 멸절시킬 것이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기껏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줬더니 우상을 섬긴다? 그럼 그거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잘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맹세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가 끝까지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가 주시는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마사에서 이제 시험한 것을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3절을 보시면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고 3절을 보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물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곳 이름이 마사가 아닌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모세가 마사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했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은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십일조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시험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십일조를 너희가 하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의심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이거 못하면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모세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자,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출애굽기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계명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음식에 대한 계명도 있고 뭐 절기에 대한 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삼가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삼가 지킨다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지킨다, 철저하게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지요.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 음식에 대한 계명들, 절기에 대한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있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도 철저하게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개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러 가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철저하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평안히 잘 지낼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복이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엇에 복을 받는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행할 때 복이 따르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읽는 것도 복되고 듣는 것도 복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우리 18절과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어떤 일을 행하라고요? 예,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도 우리 자매님들이 그 축호전도 했죠. 뭐 길에서 뭐 전도하고 이런 거. 사람들은 그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 사도 왜 저렇게 유별나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종교다원주의 사상 이런 거는 사람들은 보면은 칭찬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뭔가 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 안 하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뭐라도 믿으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박수 쳐줘요. 아, 그렇지. 참 생각이 좋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싫어해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 같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그 관점에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보시느냐 그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라 그 소리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정말 좋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전쟁도 치르게 되겠지만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정말 좋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희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는 말이 결국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잘 시켜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오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다 천국에 올라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또 우리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수밖에 없지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인생을 잘 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정말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눈 감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은혜 사모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박상수 집사님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있죠. 또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의 자손들도 그렇게 되게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섯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섯 번째,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여섯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받는 시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르는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찬양을 들으시면서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세상 맛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 이 스틱 하나 잡고 밀면 가고 당기면 오잖아요. 이 클릭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게임 세계에 들어가느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혹 지기도 하죠. 지면 돈 주서라도 무기를 더 장착시켜서 비싸더라고요, 그게. 말 들어보니까, 에? 게임하는 그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사더라고요. 칼 하나 들면 막 적을 공격해서 내 게임머니, 그 게임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길 잃은 양 후반부 말씀입니다.
0: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천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 거야. 너는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천사 보고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1절 이 말씀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을 천사를 붙여서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뭐 할까요?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락방에서는 한때 천사 동원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들이 지극히 적은 자잖아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 예수님이에요. 구약으로 그리스도에 임한 선지자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임한 사도들 성임한 사도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영접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놀리면 누가 다 알려줘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다 알려줘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의 날개의 좌우 안팎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 온 세상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다 보고 계세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예배당에 왜 왔는지 주님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왜 왔는지. 속마음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니까 억울할 일 없습니다. 주께서 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다 챙겨가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보십시오. 삼, 없음, 왜 성이 없음 이런 게 나오죠?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보는 성경 사본, 좀 거리는 사본, 마술화 사본에는 이게 없네. 다른 사본에 있더라 이 말이죠. 없음 안에 밑에 각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라 함이니라. 없음 되어 있으니까 또 킹제임스 버전은 없음은 그거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게 문자주의예요 그게. 자 없음 다른 사본에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 구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잃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잃은 자가 어떤 사람을 잃은 자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을 개선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교육이,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교육을 해서 바뀌었다고, 그래서 미국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밤 되면 여자들이 무서워서 못 다니는 동네가 미국입니다. 총으로 남을 쏴 죽이는 수천수만 건이 일어나죠? 교육으로 인간이 바꿔집니까? 환경 바꿔도 인간이 바꿔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적 타락을 인정을 안 해요. 좋은 교육하고 환경 개선 나아질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죠.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아진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이 나아진 면이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죄도 더 교묘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죄의 근원에 직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죄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잠시 길을 잃고 헤맬 수는 있지만 바른 길만 알려주면 나는 얼마든지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십자가 심지어 역사를 공부를 하는 내용에서 제가 이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 성경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끼리 인간을 보는 견해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고,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인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 긍정적 시각은 이런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 희생, 나눔이 있다.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인간을 탐복하게 하는 몇몇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많거든요. 물론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울릉 불났을 때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 될 텐데 다른 사람 다 눌러주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놀라운 희생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사자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이런 인간을 타고난 죄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호도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이꼴 인문주의자들은요, 그들 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죠. 인본주의나 인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사랑과 희생과 나눔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너희 뭐 보수적인 복음자나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타고난 죄의 누명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호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요 말이 산뜻하게 들리시는 분은 지금 인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 요 사람 아직 성령 임한 자가 아니에요. 요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그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 괜찮은 인간, 괜찮은 사회 만들 거야. 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끼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봐야 되겠죠? 자,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 그렇게 높은 척도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깊은 좌절과 고통과 비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는 자만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욕망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린 자,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이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큰 자, 능력 있는 자, 높아지는 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압박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압박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뭘 압박합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 다른 집에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뇌물이라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뇌물이라도 받아서 부자 되게 하면 아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는 남편이 그러면 이러죠. 아니, 다른 데는 시집올 때 뭐 많이 가지고 오대, 니는 뭐가 좋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그게 노골적이든 은근하든 간에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상실과 외면과 소외와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로 버려져 있기에 전쟁과 탄압과 이기심으로 서로를 학대하고 죽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혹한 실상을 조장하면서 외면합니다. 참혹한 실상을 조장해요. 일부러 흉년들게도 한답니다. 그래서 곡물을 깎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곡식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을 조장한다. 전쟁을 이렇게 해요. 베트남 전쟁 왜 이렇게 합니까? 남북전쟁 왜 일어난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뜯어먹는 겁니다.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눈을 떠보십시오. 조금만 넓게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참혹한 현실을 조장한다니까요? 참혹한 현실을 조장해놓고 그 뜯어먹는 놈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면해요. 이건 인간이 성경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보고 인간끼리 보는 죄의 견해가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에 버려진 자들이기에 인간의 부산물에도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다 노예되어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 뭐 다 들고 앉았습니까? 폰 들고 있었어요. 그게 거기에 인간이 만든 그 부산물에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왜 돼요? 그럼 게임 중독되고 금전을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세상 만사는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 이 스틱 하나 잡고 밀면 가고 당기면 오잖아요. 이 클릭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게임 세계에 들어가느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혹 지기도 하죠. 지면 돈 주서라도 무기를 더 장착시켜서 비싸더라고요. 그게. 말 들어보니까 에? 게임하는 그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사더라고요. 칼 하나 들면 막 적을 공격해서 내 게임머니 그 게임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엽기적인 뭐 살인, 뭐 연쇄살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데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버 게임 세계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죽이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전부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게임 중에 죽이고 파괴하는 게임은 인기가 없거든요. 막 죽이고 파괴하는 그것이 24시간 아이 입력 속에 있으니까 세상 나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떻게 해요? 칼 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부산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서 죄를 위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인식론 자체도 전부 죄예요. 왜? 어떻게 인식하니까요? 자기를 중심으로, 셀프 센터,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두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 들어도요,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설교인데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입을 닫으려고 해요.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죄인이고 인식론적으로도 죄인이고 윤리적으로도 죄인이고 영적으로도 종교로 죄인입니다. 안셀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 덩어리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똥덩어리는요 그름에 나서죠. 똥덩어리는 그름에 나서죠. 똥덩어리는 욕도 아닙니다. 죄의 덩어리 어디에 서시겠어요? 제가 이런 자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갇혀있기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됨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아브라함 통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 뒤에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인간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민족은 자격이 없고 율법 줘도 지킬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만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지킬 능력도 있을 때 율법을 주셨다 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내기 시작한 거죠. 부지런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껍데기로나마 열심히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리와 죄인 창기들, 이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이방인들,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자신들은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특히 복음 듣는다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저 뭐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렇게 다니던 사람, 평생 그런 쪽으로나 쫓아 다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복음 알았다 그러고 십자가 알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이용해 먹었지 제대로 십자가 알고 복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십자가 복음 들을 때 이용해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내 몸을 다 불사르게 주님을 위해 드릴지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인데 이 고백이 나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거의 전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17년 동안 4,000번을 설교했는데 기존의 교인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17년 동안 4,000번에 걸쳐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뀌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위로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그래서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다시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마리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요? 산에 두고. 그럼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99마리 늑대가 와서 다 물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9마리를 잘 갈무리 해놓고 그러니까 늑대가 안 오놓고 우리에 다 넣어놓고 한 마리 찾아 나갔다. 성경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디에 두고요?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갔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99마리를 잘 갈무리 해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다수결의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수결의 원리. 다수가 힘이에요. 99마리가 힘이란 말이에요. 한 마리 그까이 그 소수. 소수 의견 무시되죠? 소수 의견 무시되죠? 한 마리 의견 그 무시해버려요. 대법원의 판사들 몇 명이죠? 9명이죠. 왜 홀수라 해요? 예, 짝수가 되면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런데 소수 의견은 무시해요. 결국 9명 중에 예, 5명만 하면 그게 진리든 비진리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5명이 판결하면 그건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요, 다수가 힘이에요. 근데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고요. 정신없는 목자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잃은 자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잃은 자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잃은 자는 누구예요? 율법도 모르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제일 창기들, 이방인들이 잃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누가 진짜 잃은 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들이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잃은 자예요. 근데 이들은 잃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 잃은 양 요 한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은 것만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100마리 양 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열 드라카미 중 잃어버린 하나,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5장 7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참 모호한 표현인데 99마리는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조금 더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바울이. 그런 사람 99마리보다 누가요? 이런 자 하나를 찾아오는 이것이 기쁘다 이 말이죠.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이러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나.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드라크마는 스스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이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2에서 하나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결론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당자는 돌아왔잖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럴까요, 과연?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불효자식이죠. 살아있는 아버지가 유산을 달려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눠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종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이 뭐 읽기만 해도 다 아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드럭하면은 주인이 찾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는 주인이 찾아서 스스로 돌아왔어요? 스스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서 갔는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는데 아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아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이겨달라고 하자라고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 땅에 흉년을 들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 들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다 들었어요? 아들 하나 때문에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흉년이 다 들었잖아요. 그 아들 하나 불러오려고. 요나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재산 다 날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건져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런 양을 그렇게 찾아내신다니까요. 에, 목사님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거 목사님 그거 좀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이성으로 풀려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요셉과 야곱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버려요? 기근을 보냈어요. 기근을 보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뭘 끊어버려요? 양식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왜 내려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했잖아요. 네가 4대 만에 다른 땅에 계기되어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 잘 살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뭐가 버렸어요? 흉년이 들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야 해요.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가야 돼요. 왜? 그게 그게 누구를 끄집어오기 위해서? 룻을 끄집어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양식에서 할 수 없이 애굽에 양식구하러 가서 누구 만납니까? 요셉 만나잖아요. 보세요. 17절.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요셉을 왜 형들이 그것도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형들이 미워서 그렇게 반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은 뭘 알게 돼요? 요셉 만났을 때? 지 죄를 알죠. 지 죄를 알죠. 자기들은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양식 사기 위해서 갔다가 요셉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둘째 돌아온 이 탕자, 우리 탕자를 허랑방탕이 탕자. 그래서 아버지 유산받다가 다 탕진해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은 이거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기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고맙겠는데 만약에 나는 너를 품꾼의 하나로 삼지 않겠다면 나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고용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이런 자를 찾아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자를 찾아내실 때 그 심정 상태가 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우리는 교회당에 올 때 이 마음으로 왔나요? 이런 마음을 안 왔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는데 날 그렇게 대접해? 아직도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낮춰져야 이런 자가 되겠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 그래서 아버지가 맞이할 때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어버렸다가 찾아 자라 할 때 저는 이 당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당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그 내용면은 물론 달라요. 근데 그 형태 면에서는요. 예수님도 당자의 모습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해지셨어요. 그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부요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 당자라고 할 때 허랑방탕한 나쁜 놈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허랑방탕한 놈이라고 봤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보고 봤잖아요. 아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사람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이 당자 같잖아요. 모습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랑방탕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자로 자신을 나누어 주셔서 세리와 죄인과 장기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리와 죄인과 창기였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받는 이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행위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형이 화나서 이 삐지가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삐지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자였다면,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찾아내어진 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자리예요. 이게 처음자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아내어진 자들은 결국 뭐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야기는 할 게 없는 게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자들이에요. 정말 그런 얘기 하시나요? 나는 늘 부러운 교회를 우린 것 등명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속에서 왔습니다 하고 들었는데, 약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뿐이에요. 나는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의 자기 될 자격 전혀 없는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희생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성령의 보내심을 인하여 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잃어졌다가 찾아진 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제가 이름들을 무시할 때에, 제가 이름들을 막 무시할 때에 정말 그 처음 자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처음 자리로 인하여 어떤 누가,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이 혹 무시할 때 괜찮아요? 그런 업신여김을 당할 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정말 아직도 십자가에서 제대로 맞닥뜨리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맞닥뜨려져서, 십자가 앞에 맞닥뜨려져서, 주여,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살해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군요.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를 삼아주시다니 너무 감흥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은요, 자신이 긍휼

0: 그건 잃어버린 자의 처음 자리를 놓쳐버렸어. 벌써 높아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로, 십자가라는 말로 자기가 높아지고 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서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자가 돌아올 때 그 고백,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풍군의 하나라도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로 영접해 주세요. 너는 잃었다가 찾은 자며 죽은 자가 살은 자라고.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뻐 잔치하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이고 주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때로는 기근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셔서 죄인됨이 어떠함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낮춰주신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많이 찾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좁으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비록 자식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에 당장 버리고 또 죽일 것 같다가도 그 마음 한켠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결국에는 진노가 아니라 용서의 팔을 벌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좌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체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체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유다 땅,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레스풀에 거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저 오른쪽 아래 원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압 왕에게 맡겨 드리기 위해서 모압 땅 미스베로 갔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언자 가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저기 헤레스풀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레스풀에서 도피 생활을 이용하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보시면 그일라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침략해서 타작한 곡식을 노략질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지요. 보시다시피 그일라는 헤레스풀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릴라 지역하고 그릴라 이 성읍 사람들하고 이 다윗하고는 그리 큰 연관성이 없어요. 뭐 연관성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같은 유대 땅이다, 같은 이스라엘 땅이다 하는 그 정도, 아니면 뭐 헤레스풀에서 좀 가까이에 있는 성읍이다, 뭐 이 정도 연관성이 있다 할까요? 뭐 그리 큰 연관성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묻습니다. 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지금 블레셋과 이 다윗이 맞서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자신의 목숨 하나 지금 건지기에도 지키기에도 버겁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릴라 때문에 만일에 블레셋과 싸워야 한다면 누가 싸워야 돼요? 사울왕이 싸워야 되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사울왕이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내가 싸워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나 싸워도 돼요?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지랖이다. 이거 오지랖이라고 그러는, 오지랖이 넘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움이, 당연함, 그런 본성이죠.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아,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번 것으로,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하지만 오늘 다윗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 내 이웃의 슬픔,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그 필요를 돌보는 인생으로 나아가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결단을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필요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인간 본성에 맞서야 되는, 나를 위하려고 하는 인간 본성, 이 본성에 맞서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 살아줄렴? 하고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지요. 나를 위한 삶에서 내 이웃의 필요와 내 이웃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돌보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에요. 함께 가십시다. 함께.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라고 이찰로 제일 장로교회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샬롯 지역에 하나님께서 샬롯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전도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샬롯에 있는 한인들이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싸움에 익숙하고 싸움에 능숙한 블레셋과 전쟁을 다윗이 이끄는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치른다? 이건 다윗 쪽에 승산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과 싸워요 말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싸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참 이제 출전만 하면 돼요. 어쨌거나. 근데 역시나 다윗의 부하들이 극구 말리고 있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지금 위치가 사울 왕에게 발각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의 숲을 이 숲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발각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숲으로 갔는데 이거 그릴라 지금 돕기 위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돼서 우리의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두는지 잘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말이 맞아요. 나가면 안 돼요.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보기에도 자신들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자,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전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물어봤는데 하나님 가시래요. 그래서 다윗이 주저함 없이 군사들도 아니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끄는 군사들이 이기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배우는 영적 교훈, 영적 도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황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랬어요. 상황으로만 보면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출전하면 안 돼요. 다윗과 지금 이 블레셋이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지금 가는 거예요. 출전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상황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그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상황으로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반응하고 해석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상황으로 반응했을 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을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라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라 그랬어요? 일곱 바퀴 돌라 하셨단 말이에요. 상으로 보면 돌면 안 돼요. 위에서 화살로 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만한 그 뭐 이렇게 그 속구리에다가 돌 채워 넣어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냥 쓰러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일곱 바퀴를 돌래요. 그것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래, 방주. 저 아메리카 스테디움보다 더 큰 그 방주를 지으래요. 몇백 년 동안 지었어요? 몇백 년 지어. 상황적으로 보면, 아,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저 미쳤다. 저 돌았다. 혼자 지었단 말이에요. 식구들하고. 말이 돼. 상황적으로 보면 돌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내보내라 해라. 상황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번을 도나 일곱 날을,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요. 상황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일도 그렇죠. 다윗이 상황으로 보면 움직이면 안 돼요. 블레셋과 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겨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들어요? 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얼마나 기도하셨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다시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니요. 다시요. 지난번에 블레셋 카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그게 다윗의 시편 34편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린 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답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40일도 작정기도 한번 해보시고 30일도 작정기도 해보시고 금식기도도 해보시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런데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돼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어떤 결과를, 어떤 결단을 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서는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해볼게요. 그럼 왜 상황대로 하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상황대로. 사람이 상황대로 움직여야죠. 왜 상황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상황대로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대로 반응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실수한 케이스잖아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상황이 위급해지자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집례합니다. 자기 단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울왕을 기뻐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인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눈밖에 놔버리게 하시죠. 반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여러 경우가 있었겠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의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못한대요. 왜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서 거부를 하죠. 처음엔 거부를 합니다. 근데 신랑이 그때 이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렇게 베드로가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됐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세례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까지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옳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역시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허락을 받고 그일라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가죠. 근데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자라는 소집명령을 지금 내리려 하죠. 보세요.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된 거예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인데, 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윗에게는 좋은 일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급하니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지금 잡으러 지금 군사들을 모으고 와서 자신을 치료하는 거니까 좋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다윗의 영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왜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다윗에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쁜 일일 수 있죠.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꼭 나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 다윗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결국에 고난이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한 말이에요. 자, 이 시편 34편은 언제 쓴 시편이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며 수염에다가 대문짝에 막 글을 긁적긁적거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아 이 아둘람 굴로 이동하면서 지은 시였어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고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살아남아 기록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단 중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실망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 내가 좋을 때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다가 내가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평상시는 경험 못하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질병이 내게 닥쳐와서 그 순간에 내게 딱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은혜죠. 고난 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제가 시애틀에 다녀왔어요. 일부 때는 그 얘기 안 했는데 시애틀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네. 제가 하도 요새 말 나오다 했어요. 테리야끼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서 듣는 테리야끼 말고요. 여러분이 뭐 차이나 뷔페 같은 데 가서 테리야끼 이거 소스 쳐서 드시잖아요. 그거 말고 테리야끼라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이 시애틀에 갈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테리야끼 꼭 먹어야 된다. 테리야끼 꼭 먹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테리야끼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마지막 날에 점심을 이제 형제교회에서 뭐 컨퍼런스 하는데 매 시간 음식을 막 잘해주는데 마지막 날 이게 저녁에 뭐 너무 헤비하니까 점심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점심에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우리가 점심 때 가자. 근데 점심 때 갈비가 나온 거예요. 컨퍼런스에서. 근데 제게 있어서 갈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갈비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잖아요. 대테리야끼는 시애틀 아니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갈비 안 먹고 테리야끼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형제교회에서 그 주방 공사하신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설목사님이 갈비 안 먹고 떠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나와가지고 욕을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갈비를 안 드시고 가실 수 있냐고 도대체 뭐 어디 가시는데 그러냐고 테리야끼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갈비 드시라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테리야끼를 먹으니까. 저는요 갈비는 안 먹어도 돼도 테리야끼를 먹어야 되겠다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테리야끼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테리야끼 먹으러 가면서 차를 타고 하면서 테리야끼 얘기를 하는데 토하더라도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 와서 다시 먹겠냐 토하더라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먹어라. 그래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목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드시더라고요. 이영자 목사님 요새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야, 막 드시고 조지호 목사님 드시는데 결국 배 아파가지고 다 먹고 나서 소화제 없냐고 그렇게 막 먹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테리야끼 이렇게 얘기해도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꼭 드세요. 보니까 그 지난번에 그 컨퍼런스 가신 분들이 테리야끼는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시애틀 갔다 온 게 아니라 가서 꼭 테리야끼 드시고 오시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시 한번 그 컨퍼런스 같이 가서 이번에는 저희 목회자들 중심으로 갔지만은 다음에는 같이 가서 테리야끼를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질병이 내게 있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은혜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정말 사울왕이 하나님을 물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일라로 쳐다라 올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그 위치를 이 사울왕이 넘겨줄 것인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자, 11절 12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2: 내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사울왕 쳐들어올 거야. 그일나로.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야. 배신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어느 것 하나 다윗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겠죠. 이러한 대답을 듣고 이 다윗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딴에는 그릴라 사람들 돕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그릴라 사람들 도와줬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잖아요. 내가 가도 되는지. 그래도 하나님 가라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쳐들어온대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섭섭한 실망감, 분노를 쏟아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들도 다윗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부하들이, 다윗,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이 가면 안 된다고. 사울왕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왜 오지랖 부려가지고 이러냐고 하면서 뭐라 그럴 수 있는데,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고 내색을 하지 않아요.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요. 제가 여기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서 배우는 게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그리고 그냥 손 놓아버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떻게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황으로 인해서 손 놓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야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시애틀에 가 있는 동안에 요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아파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또 뜻하지 않았던 질병이 주어지게 돼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전화를 받으셨던 우리 집사님이, 아, 목사님 이렇게 멀리 가셨는데 바쁘신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셨냐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시애틀을 갔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전화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전화 받고,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화하고 바로 그랬어요. 뭐 시간이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 제가 기도 좀 할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서재웅 집사님을. 이리 좀 와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대. 예. 만일에 그 집사님이, 이옥구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제가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해봤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준다 하니까 남편한테, 서재웅 집사님한테, 얼른 와. 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의 일을 찾아 행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죠. 불평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손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죽어요. 예. 잠시 불평하고 잠시 멈춰 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릴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다윗에게서 도전받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다윗이 얼마나 자책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렸나 봐. 다윗의 부하들이 가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지 않으면 됐었었는데,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려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책하지 않아요. 물론 혼자 있을 때는 자책했겠죠. 하지만은 그는 그 자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책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못 들고 갑니다. 내가 살려면 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어찌 보면 다윗이 위태위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문이 뭐냐면 14절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그 이후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 도망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헤레스불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도망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매일 찾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거예요. 사울왕이 이상했을 거예요. 왜 안 잡히지 이놈? 왜 안 잡히는 거야? 400명의 이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400명이 움직이는데 왜 안 잡히는 거야?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몰랐겠죠. 왜 못 잡히는지, 왜 안 잡히는지. 왜 안 잡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일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일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일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안 될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냐 안 하시냐에 따라 모든 일에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멋지지 않으세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따라 할 일이 참 많은데 제 마음이 급해요. 그냥 빨리 나가서 여러분 막 드셔야 되니까. 아마 밖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목사님을 올달로 왜 설교 어떻기냐고. 예. 하나 얘기할게요. 그래도 제가 꼭 여러분과 또 요때가 아니면 또 안 되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처음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조지아 콜럼버스에 처음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까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데인데 오자마자 목사님이 한 3개월 있다가 4개월 있다가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 출석 끝난 다음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광고를 하셨어요. 나 오늘부로 사임한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교인들이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되었는지를 알고는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민교회가 그래요. 예.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교회가 그렇죠.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좀 맡아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목사님 사례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때 제가 천불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저희가 목사님 아니, 강도사님 사례 책임질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으로 왔거든요. 목사님의 신분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때 제가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면 됐었어요. 한국에서 미국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담임으로 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맡아서 운영하면. 근데 기도하는데 물론 뭐 기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0: 전화를 주셨어요. 철강 목사님 잠깐 만날까요? 네 목사님 만났어요. 집에 오셨어요. 집까지. 그리고 잠깐 차에 타시지 하고 저를 차에 태우고 한 시간 동안을 드라이브에 가면서 식당으로 갔는데 한 시간 동안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목사님 뭘 하셨냐면 결론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라는 거였어요. 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에 담임을 맡으셔야 되는데 말 한번 던지고 성도들 한번 협박 한번 해본 거예요. 다시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거 딱 잡아버리면 본인이 못 들어오니까 목사님 하시면 안 돼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하여튼 미팅을 끝마치고 왔었어요. 제가 그때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있다가 한국 돌아가야 돼. 6개월 만에 한국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또 그냥 그 교회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 제가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때 상황적으로 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그 교회를 맡아 그 목사님의 그런 그 딜을 이어서 한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목사라는 꼬리표가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저 목사 교회 어려워지니까 그 교회 목사님 냅줬고 그 교회 맡아야 했던 그 목사야 라는 그 꼬리표가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결정이 참 잘한 것 같다. 박수도 안 쳐주시고 좀 지금부터 참 잘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ITL 카드는 Invitation to Listen의 첫 글자를 모아 ITL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드에는 BBN 방송을 소개하고 전도에 필요한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명함 크기의 전도 카드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ITL 카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방송을 클릭하시면 전도 도구란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고요. ITL 전도 카드를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팬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엄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을 때 유아기의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고 엄마를 찾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남자는 겨우 3살 때 그의 어머니와 비극적인 분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냄을 당한 것이죠. 다행히 4살 때 입양이 되었지만 그가 겪은 분리의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말이죠.
1: 학교에서는 어땠니, 펜튼?
2: 너무 안 좋았어요. 친구들은 모두 합격했는데 저만 낙제했잖아요.
1: 엄마가 너희 담임선생님과 얘기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이 들으려 하시지 않으시더라고. 꼭 네 아버지처럼.
2: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1: 네 아버지가 해군에 입대하셨어. 우리를 두고 전쟁터로 가신대. 네 아버지와 얘기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더구나.
2: 그럼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엄마?
1: 나도 모른다, 펜튼.
2: 혹시 엄마도 날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죠? 네? 엄마,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엄마. 엄마 부탁이에요.
0: 그는 이미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부딪혀야 할 시련과 감당해야 할 아픔이 남아있었지요.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펜튼 맥하일의 실화입니다.
3: 전 지금도 여전히 1938년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머니이신 양어머니가 저 로클랜드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고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가셨던 날이었죠. 양아버지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오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친아들을 간절히 바라던 자부심 강한 분이셨죠. 하지만 두 분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저와 거리를 둔 채로 남아 계셨습니다.
4: 애는 어딨어?
1: 밖에요. 공깃돌을 갖고 놀고 있어요.
4: 근데 그 애 이름이 뭐라고 했지?
1: 펜튼이요.
4: 펜튼? 무슨 이름이 그래?
1: 입양기간 여자 말이 그의 친엄마가 간호사였대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애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의사의 성을 딴 거래요.
4: 어떻게 생겨먹은 간호사이기에 자기 친아들을 포기하지?
1: 애아빠가 그들을 버려서 애엄마도 저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대요.
4: 그 빨간 머리 여자 말이지. 어쨌든 저 아이 여기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군.
1: 집에 오는 길에 아이에게 밀크세이크를 사줬는데 빨대에 사용하는 법도 몰라서 가르쳐줘야 했어요.
4: 네 살인데도?
1: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보. 그래도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고요.
4: 그 아이는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나 그 아이를 도와줘.
3: 양아버지는 매우 금욕적인 분이셔서 저에게 애정을 표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조차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교회에 가시지 않았지만 이웃에 사는 한센씨 가족들이 절 주일학교에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집은 늘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웠죠. 반면에 우리 집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저에게까지 전달되곤 했는데 전 그게 제 탓이라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 결국 1학년을 낙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분 중 한 분은 제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낀 저는 혼자 있을 때면 종종 울곤 했죠. 어머니가 개인 지도를 해주셨는데도 저는 4학년 때 또 낙제를 했고 바로 그날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군으로 참전하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잠깐 돌아오셨다가 떠나시기를 반복했는데 저는 아버지가 다시 떠나실 때마다 울었죠.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우리 가족으로서 집에 남아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두고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2: 엄마, 전쟁이 거의 끝나가니까 아버지도 곧 돌아오시겠네요?
1: 아버지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실 거야, 펜튼. 네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셔.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1: 펜튼, 아버지는 그동안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 둘은 결혼하기를 원해.
2: 그럼 아버지가 절 버리시겠군요. 제 친아버지처럼요.
1: 그분이 기억나니?
2: 별로요. 어렴풋이 푸른색 정장을 입으신 남자분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그분이 제 친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1: 그럼 네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2: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친어머니에게서 억지로 떼어놓았던 게 기억나요.
1: 펜튼, 이젠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3: 아버지는 재혼하신 후에도 정기적으로 저를 보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제 안의 거절감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어머니는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지만 대신 삶에서 움츠러드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온 집안의 커튼을 내린 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계시곤 했지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우리 이웃인 한센 씨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센 아주머니는 늘 저에게 믿음을 나눠주었고 저도 그 가족과 함께 꾸준히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전에 만난 적 있던 한 선교사가 제게 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제게 물으셨죠.
1: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2: 저분은 에티오피아에 파송된 선교사이신데 여름 캠프에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엄마.
1: 너 혹시 나중에 선교사가 되려는 생각이니?
2: 아니요. 전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도 좋아하니까 그 캠프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나는 오래전에 교회에 흥미를 잃었는데.
2: 나중에 엄마도 저희와 함께 가보세요.
1: 아니, 난 됐어.
3: 어느 날 밤 캠프에서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제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을 향해 걸어나갔지요.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기도를 마쳤을 때 마음은 가볍고 너무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서점에 가서 신약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책을 열심히 읽었지만 영원한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혼자서 힘겹게 고민하며 싸워야만 했죠. 결국 저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2: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5: 펜튼, 구원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단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결코 태아가 될 수 없잖니?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2: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5: 그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지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지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온전히 너의 몫이라는 뜻이야. 벤튼, 선한 행위는 너를 구원할 수도 없고 너의 구원을 유지시킬 수도 없어. 너의 죄를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공로를 믿는 믿음만이 너를 구원하는 거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암송한 적 있니?
2: 네, 이런 말씀이죠.
6: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5: 그 말씀에서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점에 주목하렴.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야. 선행은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거란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 선행을 수행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지.
3: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가운데 저는 높이 날아올랐고 크나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항상 무가치하다는 느낌 속에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고 고등학교 4학년 때엔 우리 학교 성경클럽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전문대에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학한 뒤 성경공부 모임에서 만난 경건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바로 캐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보다 6살이나 어렸음에도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얼마 후 우리는 캐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7: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6: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 다행히 나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었어. 특히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내 상실감과 고통이 치유받았지.
7: 이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을 강제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게 기쁘지 않나요?
6: 아멘.
7: 근데 당신은 언제 크리스천이 됐어요?
6: 17살 때. 하지만 훨씬 어렸을 때부터 한센 씨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배웠어. 그들은 나를 데리고 교회에도 가지고 마치 가족처럼 대해줬지. 그들 덕분에 나도 크리스천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7: 왠지 당신은 좋은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가 될 것 같은데요.
6: 난 조종사가 되고 싶어, 캐롤. 이미 면허도 취득했는데. 그리고 실은 나 에드워즈 공군기지 비행시험센터에 지원서도 냈어.
3: 저는 에드워즈에서 실험용 항공기의 정비서로 근무하다가 그 후엔 북미 항공기 공장에서 공장이 폐업할 때까지 검사관으로 근무했죠. 저는 캐롤에게 청혼하기 전에 그녀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6: 캐롤, 나와 함께 이 세상 어디든 갈 마음이 있어?
7: 네.
6: 그럼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손으로 작업하는 노동뿐이라 해도 나와 결혼해 주겠어?
7: 그럼요.
6: 그리고 나를 절대로 당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어?
7: 네, 펜튼. 내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이 저의 최우선순위 1번이 되실 거예요.
6: 그렇다면 캐롤, 당신이 졸업한 뒤 나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겠어?
7: 네, 그럴게요.
3: 캐롤과 저는 다음해 여름에 결혼했고 몇 주 후 우리는 오리건에 있는 성서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우리는 위대한 진리들을 배웠죠. 그와 동시에 저는 선교 조종사가 되겠다는 기대를 안고 열심히 비행 연습을 했고 심지어 경비행기도 한 대 구입했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한센 씨의 아들 중 한 명인 스탠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스탠은 제가 다니고 있는 성서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죠.
8: 우리 둘 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 뜻과 반대되기도 하잖아.
6: 캐롤과 난 지난 3년 동안 한 가지 방향을 가며 시간을 보냈어. 성서대학을 다니는 내내 우리 마음속엔 내가 선교 조종사가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8: 하지만 말이야, 선교항공 펠로우십의 대표가 너의 진정한 소명이 성경 과정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면 그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아. 펜튼, 넌 훌륭한 교사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뛰어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6: 만약 내가 교직을 해야 한다면 일단 대학 학위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보자. 우리 딸은 성서대학 마지막 학년에 태어났습니다. 초등교육 학사를 받고 졸업한 후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지만 제 사역은 성경클럽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에는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르무어 해군 항공기지로 보내셔서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캐롤이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가르치는 동안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지역 교회에서 부목사로서도 사역했죠. 나중에 주님은 항공 훈련을 받은 저의 경력을 사용하셔서 학교에서 항공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하셨답니다.
9: 반가워.
6: 그래. 스탠, 너도 우리 학교에서 하는 열기구에 탑승자로 초대하려고 했어.
9: 열기구라고? 너 열기구 띄우는 법도 알아?
6: 물론이지. 영리성 면허도 이미 따놨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비행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어.
9: 이야, 너 그 면허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방법들을 생각해야겠구나.
6: 그래, 이미 여기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항공우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우리가 행글라이더와 모형비행선을 직접 제작도 했어.
9: 야, 그래? 나 그거 한번 꼭 타보고 싶은데.
6: 그래, 한번 가자. 그 해는 몹시 바쁜 해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한편 해군 사관학교에서 부목사로도 사역하며 주님을 섬겼으니까요. 한 크리스천 형제와 저는 복음전도 그룹을 위해 열기구를 이용한 야외활동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고 그동안 캐롤과 저는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인생의 모든 기회들을 사용하도록 찾아 나섰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10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 밴든, 아이 방에서 이쪽 제일 발견했는데 집을 나간대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6: 그게 정말이야?
7: 네.
6: 그 아이가 너무 많이 변했군.
7: 그래요. 작년에 그 아이를 기독학교에 다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6: 죄는 개개인의 선택이야, 캐럴. 그 아이도 스스로 알아서 행동해야 했어. 하지만 올해가 그 아이의 졸업반 해이니 우리도 그 아이를 놓아주는 게 옳아. 정말 집을 나가고 싶어 했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게 할 순 없어.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 나중에 아이와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자. 우리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딸은 마음을 돌이키진 않았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딸은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우리 부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딸이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에게 훈련이 수반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한가운데를 지날 쯤 제가 교사로 있던 우리 교회의 한 수업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이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사임했습니다.
7: 여보, 우리 다른 교회 알아봐요. 너무 창피해요. 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아요.
6: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해, 여보.
7: 이젠 젊은 엄마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너무나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6: 아마도 내가 늘 너무 바빴기 때문인 것 같아.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7: 마음이 너무 아파요. 팬튼, 잠언 22장 말씀 기억나요?
10: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아이도 언젠간 주님께로 돌아오겠죠.
3: 그럼 여보.
6: 그 후 저는 르무어 중앙교육체제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은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차례에 걸쳐 미국의 뛰어난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내 부모 및 교사협회에서 주는 평생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며 명예 해군 군목으로 선정되었고, 항공 우주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예로웠던 일들 중 하나는 한센 씨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뒤 묘지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고인은 언제나 온유하셨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고인을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집을 팔고 테네시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친교와 성경 공부를 위한 오두막을 짓고 크리스천 수련회를 개발했죠.
10: 선교사들에게 물자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요?
6: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가 작물과 가축을 길러보려고.
10: 아, 그럼 울타리들을 좀 더 지어야겠네요.
6: 그리고 헛간도. 어쩌면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작물 일부를 기부하는 크리스천 농민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10: 당신은 늘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벤튼.
6: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지. 캐롤, 비록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거야.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여러 위험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0: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분께로 돌이키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희생에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제가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정은석, 정영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곤란케 하는 폴러가라는 동물.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권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과학자들을 혼란시킨 동물들입니다. 시편 106편 7편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너무 놀라워서 과학자들조차 찾아낸 결과에 대해서 놀라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것은 콜로고라는 포유동물인데 과학자들이 마지막으로 포기하기 전에 세 개의 서로 다른 동물류에게 맡기려고 노력했으며 낯선 동물을 새로운 동물류들에게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콜로고는 포유동물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그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끼는데 얼마간 그들은 콜로고를 박쥐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활공을 위해 사용할 얇은 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은 콜로고는 박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콜로고는 둘 다 앞발과 뒷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크기 동물의 얇은 막을 4피트나 펼 수 있도록 사용되는 꼬리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과학자들은 날개를 갖고 있는 야행성 여우 원숭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유류로 구분했습니다. 엄격하게 초식 콜로고는 야행성 여우 원숭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50년 전에 과학자들은 콜로고를 피부날개란 더밥토로 즉 앞뒤 다리 사이에 피막이 있는 포유강의 한목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을 상상된 진화의 역사, 오늘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사고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사한 것에 함께 동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치원 학생들이 상이한 물체를 같다고 배우는 것처럼 그들이 구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로고는 과학자들이 관계가 전혀 없는 이상한 창조물과 놀라운 창조물을 구분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창조를 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만드신 놀라운 일들을 종종 부여받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콜로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무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안전해질 것입니다. 즉,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여러분이 불완전한 삶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하다는 믿음을 사용하여 바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험과 재산, 부와 명예, 건강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나누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길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1절과 2절과 3절에 다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다 이랬고, 2절에도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땅에 떨어지겠네요. 그럼 3절에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발에 밟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뭐 영광 같은 거에 해당하겠죠. 사람의 어떤 영광, 자랑거리,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는 자부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면류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면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게 자기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런 면류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원래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원래 흙먼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원래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뜻이 흙먼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아담이나 하와나 다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고요. 그러므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쉬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흙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쉬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계명 4계명이죠. 그 십계명 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는 안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너는 쉬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4계명이 그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를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쉬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더라는 거죠. 그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나의 믿음을 내 면류관으로 여긴다고 하여도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는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서는 십계명 4계명이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는 쉬어라 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원리에서는 말이 조금 바뀌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안식해라. 이것 역시 4계명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의 4계명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했으니 안식해라라는 말이고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안식해라. 그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되었습니다. 특히 방금 본 이 신명기 5장 15절은 특별히 출애굽 장면이거든요. 출애굽이 열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 재앙의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인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크신 팔과 펴신 손으로 강한 팔과 편 팔 손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안식해라 라고 사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희생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신 게 구원이었고 그걸 위하여 하신 일이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같습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창조와 구원 모두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에게서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창조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 안에 다 서 있어요. 창조와 구원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보면 그 24장로들 얘기가 나오는데 24장로는 12 플러스 10이니까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뭐 제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상징하는 거죠. 24장로 또는 14만 4천이라는 이런 숫자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전부,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시록 4장 10절에서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에브라임의 면류관 얘기했는데 그 면류관 이게 관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혹 면류관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계속 읽어보면 다음 절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즉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독생자 아들이시고 장자이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자에게 씌워져야 될 그 면류관이 장자가 아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장면이 창세기 48장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이거 어릴 때부터 들어도 이거 무슨 옛날 재미있는 옛날 얘기 같고 팔을 이렇게 어긋맞겨가지고 이렇게 좌우가 어긋맞겨가지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팔을 엇바꾸어 옛날 성경책 표현은 어긋맞겨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어준 그 장면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죠. 그 요셉이 애굽에 결국 팔려가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국무총리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아들 둘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죽기가 다 되어서 유언처럼 이제 축복해주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두 손자에게 얘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얘들이 손자냐라고 하면서 손자 아니다 이제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들을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인 것으로 입적해주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손

한데 니네 손자다 이렇게 안 하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호적에 올린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원래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그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어떤 분이 남들은 미워해 주시는데 나는 편애해 주시면 이거는 은혜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편애를 하는가? 아버지가 잘못했네. 요걸 따질 일이 아니고 어떤 권위가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신 분께서 그분 마음대로 누군가를 편애해 주시면 편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요. 나는 편애받을 가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네? 요런 상황. 이상하게도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네 이런 요 상황, 그 은혜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야곱이잖아요. 깨달아 가는 게. 그래서 130여 년 살았습니다만 험악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그 인생을 통하여 이상하게 에서가 형님인데, 야곱 자기한테는 에서가 형님이잖아요. 자기는 차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해 주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어긋맞겨져 있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야곱 할아버지의 그 축복과 그 유언 속에서. 그래서 그 요셉을 편애하기 때문에 요셉 집안에 축복을 두 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몫을.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축복해 준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당연히 돈이겠죠. 복을 준다는 말은 돈.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말이니까 땅을 두 배를 주고 싶다. 상속 재산을 두 배를 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어떤 섭리가 나중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땅을 분배받는데 제비뽑기하여 땅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받을 수 없는 우리라는 존재가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재산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 땅을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두 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몫을.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창세기 48장의 제일 끝절인 22절에 보면 재성경책에는 각주가 숫자 1이 붙어 있어요. 재성경책이나 창세기 48장 22절에 각주 1 숫자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한 몫을 더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을 하나 더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각주에는 한 몫을 추가로 더 준다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두 배를 준다는 말이 되잖아요. 요셉만 아들로 입적시키면 요셉에게는 요셉 한 명이니까 한 몫만 줘야 되는데, 근데 요셉을 지우고 요셉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호적에다 두 이름을 써버리면 요셉 집안에 두 몫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두 배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11번째 아들인데,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인데, 11번째 아들인데 장남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남에게는 두배 이상 주는 법이죠. 우리나라 동양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남을 더 대우하고 장남에게 재산 상속을 더 해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동양 문화에서는 제사 모셔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쪽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장남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주고 싶다라는 말은 장자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장남으로 본다는 것이고,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그, 야곱의 이 편애는 아주 유명하잖아, 이거. 야곱 편애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거기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그거,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회학적으로는, 어떤 가정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사건 안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들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이상하게도 팔을 어긋맞겨가지고 오른손을 둘째 아들이며 둘째 손자인 고 에브라임에게 얹은 겁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라는 그 차남을 첫째로 여긴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에브라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들로 입적된 것도 횡재한 것이고, 아들 아니잖아요. 한대 건너뛴 손자여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로 입적된 것도 횡재한 것이고, 게다가 입적될 때에 장남으로 입적된 것이니까 대박난 거죠. 횡재와 대박이 겹쳤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요. 물질적으로 표현하면 횡재의 대박이 겹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자로는 복에 복을 더하자잖아요. 복 플러스 복이잖아요. 한 몫에다가 한몫더 얹은 거니까 복 플러스 복이고, 이게 횡재와 대박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야베스가 이 복을 받고 싶어서 기도했고, 우리가 그거 너무 좋아서 막 복음성가로 만들어 불렀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 분의

0: 편애로 말미암아 공짜로 저절로 된 게 복의 복을 더하사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복이거든요. 돈이 복이 아니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한몫 플러스 한몫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할 때 나옵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은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이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죠. 전부 예수님과 성육신과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몫을 두 배를 준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죠. 열두 지파가 된 거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열두 지파 되면 안 되잖아요. 요셉만 한 지파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 배가 되어 에브라임 지파 하나 되고 므낫세 지파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열둘 중에서 하나씩 지분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 지파가 그 사람들은 손자들이기 때문에 지파가 아닌데 그게 열두 지파가 된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단군의 후손이고요. 근데 그분 맘대로의 권한으로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원리로 열두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는 그 민족은 말씀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도 그러하고 신명기 23장 3절에도 그러하고 느헤미야 13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룻 먹으라고 모압 사람인 그런 룻 먹으라고 주워 먹으라는 거죠. 주워서 먹으라고 땅에 떨어뜨려 주신 보리 이삭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한 알의 보리 이삭, 다른 말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 영혼을 떠나 지상에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삭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밀알. 그래서 그게 나오는 성경이 룻기이고 그 룻기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확대 해석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율법을 율법대로만 해야지 확대 해석하면 됩니까? 확대 재해석해서 적용한단 말입니다. 룻한테 자기의 보리밭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에 종들아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뭐냐 하면 추수할 때에 땅에 보리 이삭이 떨어지면 다시 줍지 아니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확대 해석하는 겁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더 많이 떨어뜨려라 라고 확대 해석 적용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죠. 은혜. 떨어진 것을 안 줍는 정도의 소극적인 적용만 해도 괜찮은데 더 많이 떨어뜨려버려라. 땅에 흩뿌려라. 이 말은 저 모압 여인 룻 추석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율법학자들 또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문자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해석하긴 하는데 자기들에게 이롭게 확대 해석하죠. 그러니까 룻과 같은 여인에게 어떤 이롭게 복이 되게 복음이 되게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에 이롭게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신학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확대 해석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근데 보아스의 이 확대 해석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되죠. 그러면 계십니다. 땅에 더 많이 떨어뜨려라라는 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고요. 6.25 당시에 어떤 사진 유튜브에 있는 걸 이번 주에 봤는데 설명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1951년 4월 15일 1951년 4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25 때잖아요. 이때가 얼마나 우리나라 많이 가난했습니까? 근데 38선 인근 마을에서 쌀을 가득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아이 둘이가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바가지잖아요. 이게 옛날 그 바가지에다 쌀인지 보리쌀인지 뭘 한가득 받았어요. 둘이서 받아가지고 너무 예쁘게 둘이 웃고 있는데 근데 4월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요새도 4월은 쌀쌀한데 옛날에 이때는 더 추웠을 것이고 휴전선 근방이라잖아요. 38선 근방이라잖아요. 얼마나 가난했고 보릿고개 빼고 이때가 4월이니까 근데 이 쌀을 누가 줬는지 유행군이 줬는지 누가 줬는지 받고는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합이어인 눈과 같은 상태고 거지 꼴인데 그런 사람에게 너 주워 먹으라고 더 많이 땅에 떨어뜨려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곡식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편애하고 싶으신 분의 편애로 공짜로 우리가 자녀된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첫째는커녕 둘째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팔을 어긋맞겨 주셔서 첫째에게 주셔야 될 고멸류관을 나한테 주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멸류관을 받았고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건데 나는 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인데 나는 에브라임이거나 에브라임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아들로 여겨 값 없이 편애해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는 게 배은망덕이잖아요. 헌금을 작게 하거나 교회 봉사를 적게 하는 그런 게 배은망덕한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받고 있는 그 면류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게 배은망덕한 겁니다. 감히 교회에서 죄인이 죄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자 보고 잠잠하다는 것은 남녀 차별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여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남자, 여자, 모든 성도가 다 여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감히 예수님이라는 그 남편, 신랑 앞에서 내 주장을 할수 없단 말입니다. 이 면류관은 내 거예요. 내 공로였어요. 내가 한 거였어요. 내가 믿었어요.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 고민, 내 형편, 내 질병, 내 건강, 내 믿음, 내 경험, 내 자랑, 내 면류관. 그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게 배은망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들로 여겨줘가지고 손을 어긋맞겨서 그렇게 축복해줬는데 그 복을 받은 지 1000년쯤 흘렀을 때에 나라가 되죠. 에브라임이 나라 됩니다. 1000년 뒤에. 그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북한으로 분단되듯이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게 되는데, 물론 그 분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남유다를 견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펼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만은 그 안에는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될 때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그 1000년 전에 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고 그 건축하는 건축 감독관이었는데 나중에 반역하잖아요.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쪽은 유다지파 솔로몬의 아들 유다지파 르호보암 중심으로 해서 유다 중심으로 나라가 되고 그게 분단되는 거죠. 그렇게 분단돼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나서 또 300여 년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는 200 몇십여 년입니다만은 또 300년 지나가니까 그 2, 300년 간 동안에 죄만 지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유다는 다른가? 유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죄만 지었죠. 그래서 그 죄가 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 말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 죄가 구체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두개 맞는 거죠. 이거 매우 자주 말씀드리죠.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인데 최북단과 최남단의 즉 국토의 끝과 끝에 금송아지 두개 만들어서 우리 북쪽 주민은 남쪽으로 귀순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개나 있습니다.라고 종교화한 거잖아요. 기독교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종교화되면 같은 겁니다. 그게 아세라 신상이고, 그게 산당이고, 그게 금송아지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는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오늘부터 신이니까 이거 섬깁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한 겁니다. 요렇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자기 시스템을 주장하는 고개 금송아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보이죠. 여호와 잘 믿는 것으로 보이죠. 그들이 한 말, 여로보암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한고 죄. 그 죄를 일컬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그 은혜를 자기가 면류관 받았잖아요. 에브라임이니까. 그 은혜를 십자가에 돌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에게 돌린 겁니다.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브라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성도 그 사람이 만든 것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죄죠. 구원을 예수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무언가에게 돌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수르한테. 그게 에브라임이잖아요. 그 에브라임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에브라임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이라 했는데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그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관이 영화로운 관이고 면류관이잖아요. 그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꼭대기에 세웠으니까 매우 높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높아 보이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고 면류관이죠. 그래서 그 세운 성이요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점점 시들어가는 꽃 같답니다. 이게 화무 11홍 아니겠어요? 권불 10년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만, 술 취한 자들의 교만 같은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게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1절에는. 술에 취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 저희 표현합니다만은 그 의사는 진단서에는 알코올 의존이라고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죠.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나를 이뻐해 주시고 자상한 그런 분인데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만은 옛날에는 늘 이게 트라우마였고 나쁜 기억밖에 없었는데 2005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가끔씩 트라우마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빠 막 보고 싶고 옛날 사진 보면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술만 먹으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니까. 술만 먹으면 한 2, 3일에 한 번씩 집에서 못 잤단 말입니다. 남의 집 청아 밑에서 밤새거나 아니면 교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교회 의자가 장의자잖아요. 그 장의자 매트리스 위에 쪼그려서 자고 미리 책가방 다 싸놓고 책가방 다 싸서 책가방 들고 밤에 나간단 말입니다. 엄마랑 같이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책가방 들고 학교 가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막 죽이고 싶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도 통하지가 않고, 막 인사불성이 되고, 가족 못 살게 굴고, 엄마 때리고. 그러니까 진짜 나와 술 취한 나는 다른 거죠. 진짜 그 사람과 술 취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막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나도 그렇고, 내가 너무 아는,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그분도 나랑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술 취한 나라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술 취한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나보다도 더 용감합니다. 그죠? 술 먹으면 다 용감해요, 사람들이. 막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 술 취한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로 용감한 거죠. 진짜로 용감한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술 먹은 20대 청년이 벤틀린가 영국 차 뭐 수학하는 차를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났잖아요. 술 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막 빌었잖아요. 술 깨고 나서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술 취한 그 사람과 진짜 그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술 취한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로 용감한 겁니다. 가짜로 용감한 거니까 무모한 것이고 그런 거를 교만하다 그러죠. 무모하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럽니다. 오늘 1절에 그 교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진짜 나는 장남이 아니지요. 진짜 나와 술 취한 나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는 장남이 아닙니다. 그럼 장남 아니면 뭡니까? 차남 에브라임이죠. 진짜 나, 진짜 에브라임은. 진짜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하 여로보암이죠. 건축 감독관이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이. 진짜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고 뭡니까? 죄인 차경민이죠. 죄인 여러분이고요. 그런데 술에 취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장남인 양, 원래부터 왕이었던 양, 또는 원래부터 복음 아는 사람인 양, 의인인 양, 내가 행동하더라는 거죠. 선지자인 듯, 또는 입법자나 재판관이나 된 듯,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신데.
1: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설교의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는 화면은 무엇입니까? BBN 한국어 방송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BBN 한국어 방송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듯이 BBN 한국어 방송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자,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자족이라고 말했는데 자족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자족. 초등학생들 자족이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예. 만족. 비슷해요. 자족의 비슷한 말은 만족. 예, 만족. 부족함이 없다. 그걸 자족이라고 그래요. 이 자족이라면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게 자족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족이라 그래요. 오늘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불만족하겠어요? 불만족이죠. 만족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감옥인데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거예요. 전에도 한번 연보를 보냈는데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연보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거잖아요. 아니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연보를 보내니까 그 연보를 받고서 기뻐서 야 역시 바울사도도 헌금을 보내 그냥 돈을 보낸 거예요. 연보를 보내니까 기뻐하구나. 이런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연보를 보낸 것은 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내줘서 기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난해서 궁핍해서 이러면 감옥에 있으면요 정말 돈이 필요하거든요. 옷도 사입어야 되고 옛날에는요 뭐 옷도 잘 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연보를 보내주시니까 참 기쁩니다라고 말하니까 야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주면 참 기뻐하구나 이럴까 싶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나는요 궁핍해서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요 토요일 날 저 손님이 왔어요. 양산에서 또는 부산에서 세 분의 손님이 오셨어요. 그 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일 학교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대요? 왜요?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옛날에는 형편이 안 돼서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분, 모실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저도 저 그 신학교 나온 여자분이세요. 도와주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만족해요, 자족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만족한대요, 자족한대요. 나의 소원은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야, 자족이 뭘까?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용돈을 줄 때에 만족해요, 부족해요 늘?
4: 만족해요.
5: 만족해요. 누구야?
4: 만족.
5: 예찬이? 한 달에 얼마씩 용돈 받아요?
4: 몰라요.
5: 몰라요? 비밀이에요? 자, 다시 자족하기를
4: 만족해.
5: 한번 따라해요. 자족하기를,
4: 자족하기를
5: 배워놓으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늘 불만이 많아요. 불만족이 많아요. 용돈을 주면 용돈을 만족 안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야, 하루에 게임을 한 시간만 해. 만족해요?
4: 네! 네.
5: 한 시간으로 만족 못 해요. 두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두 시간 해주면요? 세 시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또 따라 합시다. 욕심이.
4: 욕심이.
5: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사망에 이르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 욕심이 자라니까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나는 돈을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만 벌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요 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주님 감사해요. 나는 이상 돈을 더 이상 안 벌어도 자족해요. 나는 500만 원으로 만족해요. 그런 어른이 있을까요?
4: 아니요.
5: 네 어른이 돼봤나 어떻게 하니?
4: 있어요.
5: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이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노력해서 5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또 욕심이 생겨요. 옆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아이가 그 아이는 한 달에 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취소. 500만 원으로 나 만족 못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도 다니고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천만 원을 버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나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저 아이보다 잘했는데 나는 한 2천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2천만 원 벌게 되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면 자족할까요?
4: 아니요.
5: 아, 또 옆에 보니까요. 그 사람도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한 남과 비교해요.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반에서요 30명인데 맨날 29등에서 30등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아이가 시험 치는 날 결석하면 자기는 29등하고 결석 안 하면 30등하고 이게 꼴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됐다 생각해서 10등이나 올라갔어요. 20등 했어요. 이야 만족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만족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만족을 안 하는 거야. 아니, 10등이나 올라갔는데. 아니, 30등 하다가 10등 올라서 20등 하면 잘한 거잖아요. 10등 올라가요. 만족을 못 해요. 1등 해도 만족을 못 해요. 왜? 전국에서 1등 하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국, 대한민국에서 1등 해도 또 만족 못 해요. 세계에서 1등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결코 만족을 못 해요. 올림픽 하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지금 하고 있죠?
4: 네.
5: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하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여자 레슬링 선수인데요. 여자 레슬링 선수인데 3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 열려요?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다 땄어요. 이걸 3연패. 3년을 연속해서 금메달을 땄다 해서 3연패 했어요. 근데 이번에 네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여잔데 레슬링 해가지고 금메달을 못 땄어요. 마구 일본에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네 번 연속 금메달을 못 땄다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금메달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번 따면요, 영원토록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세 번이나 금메달 따고 네 번째 금메달 못 땄다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6: 일본이요?
5: 응, 일본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만족한다면, 야, 나 그동안 세 번 금메달 딴 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네 번째 나는 금메달 못 따도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태권도 하는 어떤 사람을 잠깐 봤어요. 아니요, 태권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저도요, 이긴 사람을 손들어주면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사람들은 뭐, 페어플레이다? 뭐, 서버 정신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일체의 비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배고 고파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배고픈 것만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말해요.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춥고 굶주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천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풍부하게 살아도 나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야, 내가 배불러졌으니까 좀 더 배가 불러야지, 좀 더 배가 불러, 이런 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만유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유라는 말이요, 자,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만유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요 이거예요. 뭐예요? All. 만유라는 말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ll예요. 한번 따라해요. He is all. 아, 오늘 영어 시간 같아요. 그분, he, 예수님이에요. 그냥 Jesus Christ 해도 돼요. 영어는 Jesus Christ is all.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Jesus Christ is all.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는 거예요. 어? 이게 만유라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전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지옥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내가 부자가 됐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갑자기 막 1등을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교만, 잘난차기. 나는 나니까 하고 잘난체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체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 잘난체를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손님이 와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묻길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배당 큰 거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배당 큰 거 하나 지어주세요. 이게 너무 낮아서, 천정이 낮아서, 조금만 있으면 막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도 사실은 진짜 만족은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가끔씩 야,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없다고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큰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해요. 왜? 누가 계시니까? 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요한아, 예찬아,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르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이런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와 함께 자기들 그 소원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랜드캐니언의 등산을 가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등산을 시작할 때부터 물이 충분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빨리 물이 떨어지더랍니다. 끝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먼데 물이 다 떨어진 것이죠. 마침내 숨을 헐떡일 정도에 이르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바위 틈 사이에 누군가가 남긴 쪽지가 하나 있고 물병 세 개가 끼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쪽지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 놓고 갑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그렇게 쪽지가 있었대요. 이 두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서로를 쳐다보고는 나지막하게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리고 너무도 간절했던 그 물을 먹은 마신 뒤에 마지막 구간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 평생에 그때처럼 목마르고 또 감사했던 적은 없었대요. 시편 기자도 그런 캐니언에서의 경험은 없었어도 목이 말라서 겁에 질렸을 한 사슴의 형편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슴의 그 갈급함, 이 말에는 목마름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것 같이 자기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 삶에 새로운 능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은 몹시 목이 마르거나 굶주려서 두려웠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갈망해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실 때 새 힘이 생기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좋은 책에서 만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가치는 우리가 지불한 금액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적은 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의 것을 흔쾌히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베푼 기도와 물질의 작은 후원이 잠자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을 통해 매년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BBN 방송을 후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열매가 30배인지 60배 혹은 100배로 열렸는지 저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후원에 직접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면서 새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지난주간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패하는 바람에 조금 실망은 했습니다만은 원래 다저스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1950년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팀이죠. 저도 최근에 신문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 유명한 다저스를 LA로 유치한 사람이 젊은 여자분이었다고 합니다. 23살 난 로잘린드 위널 와이맨이라고 하는 USC를 졸업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부가와 웨스턴에서 약국을 했다고 하니까 한인타운의 전기를 이어받은 사람, 아무래도 큰일 하려면은 한인타운을 배경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USC를 갓 졸업하고 여자로서는 최초로 LA 제5지구 시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비웃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맨은 하루 7시간씩 사람들을 만나고 13킬레의 신발이 닳도록 뛰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연소로 시의원의 당선이 되어서 사람을 놀라게 했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시의원에 당선된 후에 웨스트 코스트의 대표적인 도시인 LA에 프로야구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최고의 인기팀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구단주 오멜리를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거들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을 설득하고 설득한 끝에 드디어 다저스를 LA에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미니아폴리스에 있던 레이커스라고 하는 농구팀까지 LA로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이분의 영향력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저스의 구단주인 오멜리가 1979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와이만에게 한 가지 소중한 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유물이 뭐냐고 하면은 키였어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열쇠가 아니라 다저스 스타디움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It fits every door in Dodgers Stadium. 특별한 키. 이것은 오멜리 한 분만이 소유했던 것인데 그 소중한 키를 와이맨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로잘린드 와이맨이 없었더라면 LA는 결코 오늘날의 LA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변한다는 것 경이로운 사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한 시가 바뀌어지게 되고 한 시의 지형도가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의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그녀는 신발이 닳도록 뛰었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가졌기 때문에 LA라고 하는 큰 도시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살 때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길을 가고 똑같은 행태로 살아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가 없지만 남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변화를 남길 수가 있고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그렇게 살다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똑같이 행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가지지 못한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세상적인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의 재능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나 지성의 극대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지성을 연만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남다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은 일찍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이와 같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가슴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사랑을 통해 사랑의

주도하는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이 주도하는 삶, 세상에 갖지 못한 독특한 크리스찬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시는지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킨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사랑이 이끄는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남김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말씀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박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Persecu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이것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 누군가가 나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한다면, 이와 같은 무고한 해를, 악을 가한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마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빨을 갈며 복수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주나 복수가 아닌 축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 윤리 기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해하였으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지 어떻게 나를 해친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윤리 기준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나옵니다. 라틴 말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동해 복수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발에 해한 상처는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게 소위 말하는 동해 복수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었어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뽑아야지 다른 것도 해치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상해에 대한 이 보응을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공용화되어졌고 사실은 고대 사회의 많은 법들이 이것을 적용하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예 복수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가한 자에게 축복을 안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나를 해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옷을 벗기고 채찍했던 그들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린 그들을 향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찌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했어요. 심지어 그를 찔렀던 이 사람들마저도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사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붙잡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었던 힘이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력이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모의 군중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엎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품고 안고 축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을 뒤엎은 것이에요. 저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진정한 파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함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삶을 보여주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숨겨주셨던 사랑의 가슴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우리 때문에 주변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명함에다가 여러 가지 직함을, 여러 가지 타이틀을 새겨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명함에 박힌 자기의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될 명함은 그런 명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학박사의 타이틀이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재벌이라는 혹은 뭐 굉장한 이름을 가진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명함은 진실함과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주도하는 삶이 내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변하는 비결,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땅이 바뀌어지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가진 무력이나 우리 가진 물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 이 사랑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저주와 복수를 넘어서서 참된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랑이 주도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랑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마음의 동질성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동질성, 이걸 영어로는 sympath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sympathy라는 말은 순이라는 단어와 pathos라고 하는 두 헬라 말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 sympathy,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혹은 이것을 compassion, 같은 heart, 같은 아픔을 갖는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상대방의 아픔도 알고 상대방의 입장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깨어진 케이스들 많이 보잖아요. 얼굴과 얼굴은 맞대고 있는데 마음은 각각 놀고 있는 케이스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동일한 필링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가려면 먼저 같은 필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케이스건 아픔의 케이스건 같은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 그런 뜻이. 솔직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분들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에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None of my business. 그 아픔은 저 사람의 몫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질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apathy라고 부릅니다. 이 무딘 마음, 냉담한 마음.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각각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죠. 여러분 아내의 아픔이 어떤지를 아시나요? 그들의 눈물이 어떤지를 아시나요? 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선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먼 나라 척박한 땅에 사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들을 향해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절차적으로는 같은 feeling, 같은 느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16절을 계속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어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 보시면은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마음의 하모니를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삶과 반대 개념이 뭘까요? 일방적인 강요로 사는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으니 샷업하라. 이게 바로 일방적인 삶이에요. 한국의 전형적인 가부장적 멘탈리티가 이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물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샷업시키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이와 같은 멘탈리티로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one another, 서로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통제나 일방적인 명령만으로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최성애, 조벽 교수 두 분이 쓴 책인데요. 오늘날 흔히 재벌의 아들, 물질적인 부를 타고난 사람을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금수저, 흑순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책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흑수저와 금수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인 금수저다. 예를 들어서 재벌의 아들이 입에 물질적인 금수저를 물고 났다고 그 아들이 꼭 행복할까요? 만일 가정이 엉망진창이라면 정서적으로는 흑수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요소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책 속에서 제가 잘 몰랐던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독친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독친. 저로서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영어 번역으로는 toxic parents. 이 toxic이라는 말 자체는 독소를 뿜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이 언어 속에 독이 담겨져 있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요? 그 독을 품고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어뷰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요하며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독친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미국의 네 과학자 중에 한 분인 존 메디나 박사가 있어요. 워싱턴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에게 어떤 아빠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하버드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결, 뭐 좋은 학원을 선택할지, SAT 점수를 올리랄지, 입학 전략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존 메디나 박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집에 가서 당신 아내를 잘해주십시오. Treat your wife nicely.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엉뚱한 대답 같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메디나 박사는 정서적 금수저를 말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지 이 자기의 엄마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 아이의 정서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마음의 정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꾸고 조직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상하고 우리도 상하게 되는 이런 의미에서 과연 나는 toxic parent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독이 있으면 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선뿌리가 있으면 선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toxic wife가 있어요. toxic husband가 있어요. toxic Christian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이 toxic 이 독극물이 들어있게 되면 무슨 하든 독이 나오고 좋지 아니한 포이전이 터져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탁식이 들어있다면 십자가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독소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우린 깨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한뜻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동질성을 가지려면 같은 feeling, 열린 마음, one another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마음의 동질성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잘난 채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입니다. 신학자들은 혼 이것을 incarnational principle, 성육신의 원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과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도덕성이 변해서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신 사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빌보스 2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He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종의 형체를 take하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은 레벨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며 한 뜻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고 참된 높아짐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높아지는 것이, 본인이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버리는 것이, 지는 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부부싸움에 이기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기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던가요? 이기고 나면 둘 다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기 부인을 이겼어요. 자, 부인에게 이겼다고 해서 누가 상을 주나요? 누가 와서 칭찬하든지 금메달 안겨주나요?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기고 나면 상처받아 울고 있는 아내만 있고 상처를 안겨줬던 나의 마음에 부담만 있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 부부싸움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흔히 말하는 건강의 비결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한 분은 104세 된 할아버지가 생일 파티를 하게 됐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부인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의견 차이로 다툴 일이 생기면 잘못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서 30분간 집을 돌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말씀이 하면은 본인은 다툴 때마다 항상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몇 바퀴씩 돌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더라고. 다툴 때마다 본인이 잘못해서 나가서 30분 돌고 들어오고 또 잘못하면 또 나가서 30분 돌고 들어왔더니 마음도 건강해지고 다리도 튼튼해지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진짜로 그 할아버지가 항상 잘못만 했을까요? I don't think so.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나는 졌다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30분간을 돌고 오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더 건강해지나요? 이긴 아내일까요? 져서 나가서 돌고 온 남편일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의 원리이지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뛰어났다고 주장함으로써 나를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마음,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같이 느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자신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의 포용성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포용성을 통해서 이 마음의 동질성으로 서로 마음이 연결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연결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과제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 우리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고 함께 화목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to anybody, 모든 사람 앞에서, in the eyes of everyone, 모든 사람과 더불어, with everyone, 여기 모든 사람,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관계성의 대상에는 누구도 제외될 자가 없고 모든 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귀찮은 삶은 인클루시브한 삶이지 엑스클루시브한 삶이 아닙니다. 즉 함께 포용하고 앉는 삶이지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당파적으로 나누는 삶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신학교 공부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유명했던 교회 성장학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풀러 신학교의 닥터 맥가브란 같은 분이 주창해서 만든 이론입니다만은 그 원리가 뭐냐고 하면 호모지니어스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동질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 저기, 교회 성장의 그 이론을 그가 펼쳤고 그것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 다니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호모지니어스한 그룹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다른 계층의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공동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공존했다는 뜻이에요.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래서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심지어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로마 안에는 50%가 슬레이브였어요.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과거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든지 자유자의 신분이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심지어 남자나 여자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차등이 없다. 너희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계급이 다른 사람들,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all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공동체.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계층의 사람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종과 자유자의 계층의 차등을 허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배리어를 허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을 하나 되라고 말할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물론 이것은 숫자적인 차원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강남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집주인이 나가는 교회 따로 있고 가정부가 나가는 교회 따로 있고 사장님 나가시는 교회 따로 있고 운전기사가 나가는 교회가 따로 있고, 저는 물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자들이 다 올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그때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우리도 깨어지고 분열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향해 평화하라 하나 되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더 적극적인 축복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적극성. 그냥 단순히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대를 넘어선 축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잡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잡입니다. 우리의 잡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잡을 넘어서서 우리가 심판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 대해서 진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강조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잡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자가 있어도 아무리 나를 해치는 자가 있어도 이 원수를 갚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죄업이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사놓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죄업은 뭔가요? 원수가 추릴 때 먹이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가 내 리벤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축복하고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이 되게 하라. 이것을 20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조직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동원 능력이 아니라 바로 원수까지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상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다시 리프레이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컨 마일 프린시플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간복음서에서 산상복음에서 말씀할 때에 오른팜을 때린 자가 있거든 왼편을 내어놓아라. 누가 속옷을 요구하거든 그 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는 심리까지 willingly 동행해 주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세컨 마일, 그 다음 마일, 원하는 것, 요구되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행하는 축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인민대회 때 했던 연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리되라 그러는데 서양 속담이라고 그가 인용을 했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내용을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속담에 보면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른밤 치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양쪽 밤을 후려치는 것이 우리의 정서라고 이야기했어. 제가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이와 같은 멘탈리티로 과연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정서로 대국이 될 수가 있을까? I don't think so.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세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해를 가한 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는 second mile principle을 행할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 삶에서 나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second mile까지 의무를 넘어서서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흔히
행했던 프랙티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게 되면 그 열기 때문에 얼굴이 후끈거리고 땀이 나고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는 모습

청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유다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지극히 사랑했던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젊은 청춘을 10년 이상을 유다 광야를 방황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느끼고 때로는 동굴 속에 같이 갇혀서 암흑 가운데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그렇게 다윗은 살았어요. 우리가 만일 다윗이라면 이 사울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요? 아마도 복수하는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쫓겨다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내 손으로 복수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증오심을 길렀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 상위조상 24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울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번은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서 급한 볼일을 보시느라고 이 볼일 볼 때는 오직 학문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므로 노막 찬스 그게 집중해서 있는 그 사람을 뒤에서 칼만 들어 치면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을 해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를 살려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기록했어요.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또 범죄할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at least 이 순간만은 이 사울의 마음 중심에 견딜 수 없는 통회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기를 마땅히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살려보낸 그 사실에 대해서 사울은 통회함으로 울었던 사건,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위대한 승리죠. 블레셋을 물리친 것도 위대한 승리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정복자가 된 것도 놀라운 승리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사울을 용서해 준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보였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보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삶.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이 말씀 듣고 행하실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18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한 가지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If it is possible.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남들을 저주하고 공격하며 파괴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지 사랑하며 용납하며 축복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sinful nature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남들을 파괴시키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데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가슴을 이양받을 때 Transplant his heart into us.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가슴을 이양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승환 강사의 월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문화와 그 삶과 담을 쌓고 단절해서 개토화되면 우리를 관광객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거류민이라고 표현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해서 살면은 그 땅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컨트리뷰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인 우리를 이 세상에 이민 보내셔서 주제성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거류민,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명령이죠.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지되요. 그리고 12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게 해라. 이게 우리를 거류민으로 이 땅에 살게끔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좀 미션이죠. 디아스포라가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이 땅에 와서 거류민으로 살면 다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그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것보다는 성경에서 선하다, good, go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뭐 착한 일,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일리불 도와주고 그 정도 차원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이걸 이제 선한 일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저너라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세상과 단절돼서는 안 된다. 그와 동시에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 단절도 동화도 아닌, 그렇다면 대안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현실 도피해서 그냥 교회에만, 여러분 제발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씩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에 참여하면서 살아요? 다섯 번, 여섯 번 주일, 일주일에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은 현실 도피죠. 교회 가서 훈련 받고, 훈련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훈련 받은 것을 풀어내야지 되는 삶의 장은 우리의 직장이요, 가정이요, 학교요, 사업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지 마세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컨택트 리스트에.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그럼 언제 전도해요? 제 전화기에 그 컨택 이름이 100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목사라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완전히 개토, 기독교인 개토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과 가치와 그 나라 법을 네가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 심어야지 돼요. 세상과 단절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과 철저하게 동화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죠?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동화돼버리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29장에 가보시면,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거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텍스트예요. 이거 좀 같이 좀 봐야지 돼요.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단절 아니죠? 그렇죠? 풀리 살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니네들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 거기에 집 짓고 아내와 뭐 거기 결혼하고, 저기서 아내는 여러분 바벨론 여인들하고 결혼한 것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텃밭 가꾸고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니네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철저하게 바벨론하고는 단절돼서 살아라 이랬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라. 거기서 네 삶을 가꾸고 일구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바벨론에서 동화돼서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죠? 선지자들은 단절하라고 그랬는데 바벨론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라 니네들이 가서 거기에 풀리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라 이랬다고요. 그러면은 동화돼서 살라는 것입니까?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닌 것이 저 10절이에요. 왜냐하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니까 70년이 차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 그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지내겠는가를 늘 기억해내는 삶.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도래할 천국에 우리가 백성될 것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동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살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단절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데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해방돼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희망, 그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충실하게 되고,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는 삶. 이게 소저너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세상과 단절되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들 사귀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바울이 전에 쓴 편지에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나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상 숭배하거든, 음행하거든, 사기치거든 그와 사귀지 말라 이러신다고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단절하라 그랬고요. 그 사람과는 관계 끊으라 그랬고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겠죠. 음행하겠죠. 동성연애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라고요. 사귀는데 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을 살아냅니다. 단절도 동화도 아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 대안, 그렇죠? 이 alternative lifestyle을 살아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 듣고 읽고 그거 보고 자랐을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도 사용했다니까요. 높은 자리까지 정치에 참여했다니까요. 그러나 철저히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잖아요. 우상 숭배 유혹이 들어올 때 그러면 나는 차라리 죽습니다. 그 정도의 절개를 지켜냈잖아요. 바벨론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바벨론 왕이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 고백을 드디어 받아내잖아요. 소저너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단절과 동화의 그 파인 라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해요. 여러분, 일본 가서 제가 미국 운전법으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제가 미국 도로법으로 일본 가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부딪히고 사고 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로서. 그러면 여러분, 세상 하나님 법으로 세상에서 살면 세상법하고 부딪히니까 늘 갈등이 있죠. 이게 늘 우리의 영적 전투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디아스포라 정체성 확실히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진 미션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룹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말지날레티가 나오는 거예요. 말지날레티의 키워드는 여러분 그래서요. 방식입니다. 방식. methodology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인의 삶을 삶으로서 해라는 거예요. 주변인의 방식. 그죠? 주변인의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내라. 이게 답이에요. 필연적으로 살던 곳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다른 땅,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게 되면 그 옮겨진 곳에서는 여러분 주변인으로 살아가요. 주변성, 주변 사람의 사전적, 사회학적 의미는 원래 이민자들이 이게 이제 사회학적 터미널로지인데요. 이민자들이 어느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나이즈 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죠? 영어도 안 배우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김치만 먹고 스테이크는 안 먹고 통화에 실패해요. 그러면은 그 실패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느냐?

0: 저 주변 사람 이랬다라는 거예요. 저 marginal person, marginal man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성의 원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사회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는 변두리 있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층 사람들이, 중심부 사람들이 아이 저 동화에 실패한 사람들, 저 인생 낙오자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주변에 나와 앉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기득권층의 삶의 방식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의 삶. 세상에서 보면은 루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변인으로 사셨고 세상 흐름과 거스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늘에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파워, 그 능력, 그거를 다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 이 땅으로 이민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 유진 피럴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은요, God moved into our neighborhood 이렇게 표현했어요. God moved into our neighborhood.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오셨다 이렇게.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그래서 여러분 divine marginalization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이정용 박사님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Divine marginalization,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구유에서 났어. 아주 천한 곳이죠. 목수로 사셨어요. 천한 직업을 가지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로마 중심 뭐 이런 대도시 아니에요. 갈릴리, 변방 중에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나사렛 출신이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천한 동네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가장 추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태어남과 죽음만이 아니라 사역 자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귀머거리, 문둥병자들,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문둥병자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만지셨다니까요. 만지고 치유하셨다니까요. 그렇다고 부자들이 찾아왔을 때 마다하셨느냐? 아니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포용하죠. 기득권층은 주변 사람들 포용 못합니다. 이쪽에 있어야 여기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비천한 모습.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요, 부자 되고 힘을 얻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성공이라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스펙이 화려해야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고 우러러 보이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보거든요. 좀 아시나요? 장자를 택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죠. 그렇죠?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장자권을 장자에게가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 방식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에 참여하게.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차자죠. 장자는 큰 자이고요. 차자는 작은 자예요. 하나님은 늘 작은 자를 택하셔서 세상 방식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창조하시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계실까? 힘으로 하실까요? 돈으로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섬김으로 하시고요. 자신이 먼저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을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랬어요. 그죠? 정복해라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 conquer 하는 거.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기로는 힘으로 하는 거고, 돈으로 하는 거고, 숫자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 십자군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 창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이랬다고요. 우리 그 학교 교수님이, 신학교 그 역사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십자군이 이슬람 사람들 사는 마을에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강에다가 다 그 강가에 모여서, 모이게 해놓고서는 십자군이 전부 다 활을 들고 이렇게 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실 동안에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가라. 뛰어 들어라. 안 그러면 쏴서 죽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죽으려니까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져들었겠죠? 그때 신부님이 옆에 서가지고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렇게 세례, 여러분 무력으로 안 그러면 죽음, 그죠? 이렇게 해서 땅을 정복해 갔다고요. 그렇게 크리스텐덤, 그리스도의 왕국을 넓혀 갔다고요. 근데 그건 전적인 오해죠. 실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요, 마가복음 보시면은 너희들이 크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이러셨다고요. 나는 섬기로 왔고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너희들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섬김이요 희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왜 주변성이냐? 왜 주변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셔가지고 왕이 되셔가지고 너 내 말 믿어, 안 믿으면 죽여, 이게 아니라고요. 고쳐주고 싸매주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그러셔서 그분이 여러분 칼 한번 쓰지 않고 저한테 돈 주신 적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섬겨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마스터. 제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섬겨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방식으로 너희도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주변인의 방식으로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니까요.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창녀, 세리, 가난한 자들, 소경과 귀머거리,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인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알아요.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지금 좀 심하게 대하고 인종적인 차별이 지금 이렇게 그 갈등이 부각이 되고 할 때 여러분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위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셨던 노숙자셨고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뇌, 아픔, 고난 다 당하셨던 분이시고요. 여러분 제가 와이오밍에서 살다가 거기서는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동부로 이사 왔어요. 메릴랜드로. 4x4 픽업 트럭에 온 네 가족이 타고 가는데 이게 그 기어가 R로 넣으면 리버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먹는 차였어요. 얼마나 꾸진지. 요즘은 그 브랜드 차 브랜드 있지도 않아요. 인터내셔널이라고 4x4 아주 이상한 트럭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이오밍에서 메릴랜드까지 대륙 횡단을 하는데 리버스가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파킹 해놓고 리버스 하려면 제가요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그 스크루드라이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알로 놔줬어야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면회 때까지 왔어요. 일단 스면은 제가 밑으로 들어가서 하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먼 친척이 버지니아에 있다는 얘기를 들고 먼 친척한테 갔죠. 문 빼꼼 내다보시더니 미국에서는요 친척 없어요. 그냥 각자 혼자 살아야지 되고 그리고 딱 닫아버리셨어요. 쇼핑장, 쇼핑몰 파킹장에서 이틀 밤을 그 차에서 네 가족이 잤어요. 노숙 생활했죠. 메릴랜드로 와가지고 어떤 그 그래도 중국 식당 했을 때 알고 있었던 어떤 한 요리사가 메릴랜드에서 중화 요리 식당을 운영하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 식당 그 낮에는 장사했던 그 테이블 다 치우고 그 더러운 데서 그 박스 깔고 이불 깔고 거기서 한 달을 지냈어요 저희 가족이요. 여러분 그런 주변인의 삶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신다. 예수님도 내 눈물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잘 살게 됐다고. 그렇죠? 이제는 제가 어디로 봐서 못 먹고 산 사람 같아 보여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그런 제가 이제는요. 그런 주변인들 모른다. 니네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불법 체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은, 지들이 못나서 그렇지. 흑인들이 왜 가난하게 사느냐? 쟤네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을 벌이고 프로젝트를 해요. 그게 여러분 주변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 세상에서 화려한 스펙 필요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높은 자리 올라가서 뭐 하시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더 잘 섬기죠? 과연 그럴까요? 그게 부르심이라면 물론요. 예.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어퍼튜니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가 이제 내 자리인 거예요. 주변인의 삶의 방식,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별로 안 알아주는 자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변인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만 주변인으로 사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속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멘탈리티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사야서를 딱 읽으시면서 사역 시작하실 때도 그렇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자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지금 문맥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요 지금 11절에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은 outside city gate거든요. 그렇죠? city wall이 있고 city gate outside예요. 그렇죠? 변두리예요. 거기서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 지낸 짐승을, 육체를 불살랐다라는 것이잖아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게 뭐 골고다 언덕, 예, 골고다 언덕 물론 예, 그 성문 밖에 있었죠. 그죠? 변두리 있었죠. 근데 저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포함해서 물론 십자가가 클라이맥스입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저 성문 밖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중심부 기득권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요. 늘 변방에서 여러분 개혁은 변방에서부터 일어난다니까요. 기득권은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됐다, 한국이 뭐가 잘못됐다,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개혁은 변방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이성계가 위하고 회군할 때 이런 역사 잘 모르시나? 여러분 한국 국조리 나도 아닌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지. 중학교 1학년 때 이민 왔는데 이성계가 변방의 장수였을 때 북쪽의 변방의 오랑캐랑 그 보를 지키려고 거기에 변방에 있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고 군대 돌이켜서 서울로 쳐들어온 거잖아요, 한양으로. 그래서 왕이 됐죠. 여러분 개혁은 변방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변방에 있어야지 눈물이 보이고 한숨이 보이고 그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 변방에서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즉 13절이요. 그런즉 같이 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연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런즉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중심부로 가자? 우리도 기득권 세력이 되자?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 중심부에서 일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고 추구하고 목적 삼는 방향은 어디에 된다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다 연약하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민자, 소수민족으로 경험하는 주변성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본질을 더 가까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애드밴티지가 됩니다. 애드밴티지는 은혜요, 선물이요, 은사로 받아서 우리가 겸손히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아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이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류민, 나그네, 소전으로서는 이 세상과 단절도 안 되고요, 동화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법과 기준과 가치관을 이 땅에 심는 사명자로 삶을 살되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세상의 상식이 그러하듯 힘과 권력과 돈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과 반대 선상에 있는 주변인으로서의 powerlessness, weakness, sacrifice, serving, servantship, 섬김, 즉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이민 오신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무엇보다 천한 삶을 살고 변방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성경본을 보셨던 것에서 바로 단순한 우리는 한인 이민자로서나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본질적인 천국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도 또 사명도 삶의 방식도 아이덴티티, 미션, 삶의 메토다로지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는 88개의 금반을 가지고 있지만 귀는 1500개의 키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신경은 예민하여 방음장치가 완전하며 또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연결된 혈관을 한 줄로 연결하면 1만 마일이 넘으며 하루 평균 10만 번 이상 고동친다고 합니다. 과로할 지경이지요. 그러나 1초당 15분의 4초씩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하루 6시간씩 쉬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꿈과 사역을 이루는 교회, 자신이 희생함으로 남을 세워주고 온전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교회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교회를 목표를 삼고 계시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호주지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한두 주가 아니라 몇 개월간을, 수개월간을 이제 타서 거의 뭐 불바다를 이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의 160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이 탔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인데 거기에 산 전체가 불이 타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불바다를 이뤘습니다. 인명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의 5억 마리에 가까운, 5억에 가까운 동물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파충류, 조류 이런 걸 빼고 그냥 동물들만 한 5억에 가까운 동물이 죽었는데 호주의 자랑이죠. 캥거루나 뭐 코알라 같은 이런 그 지역에서는 거의 멸종 상태에 갈 정도로 무지무지한 엄청난 이제 피해를 봤습니다. 그 지역의 관광을 갔던 사람들을 이제 피신시키기 위해서 군함이 동원이 되고 군용기나 무슨 헬기나 하여간 엄청난

전 세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을 200회 피해내는 모습은 마치 전쟁의 모습을 불사하는 정말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필리핀에서 대화산이 폭발이 됐습니다. 그 필리핀 터진 그 화산으로 화산재가 필리핀 전역을 덮었습니다. 1월 12일에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화산이 폭발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마닐라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마닐라 공항을 폐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화산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용암이 분출, 그 증기와 수증기와 용암이 분출되는 그 높이가 800m 이상을 치솟으면서 그 화산재는 100km 이상을 덮었습니다. 엄청난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후안이라는 도시는 거의 유령 도시가 될 정도입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에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비공식으로는 7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되고 사망한 사람도 수백 명이 이릅니다. 이게 지난번에 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고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죠. 델타와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중국행 비행기를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아마 이것이 4월, 5월까지는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는 특별기를 동원해서 자국민들을 이제 후송하고 있습니다. 와서도 2주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코렌틴,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기 때문에 아마 예방이나 치료약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그 하계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7월 중순, 8월 중순인데 일본 정부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잘 준비한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안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 여름 단기 선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복잡한 이슈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걸 추가로 전쟁이나 그 테러의 위협은 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인종 문제, 문화 문제, 신분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떠한 그 테러나 사건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사는 현재 세상의 모습입니다. 초라합니다. 저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불이 그렇게 터졌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화산이 폭발되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신종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패한 성품과 개인 욕심에 터져나오는 그 테러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을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담을 쌓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이 보셨듯이 그 큰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배가 고플 텐데 이런 관심과 염려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먹으라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사명, 책임, 의식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가면은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형상이 되어야지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과연 그 교회를 통한 주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저 교회 건물이나 사이즈나 프로그램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만족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무슨 건물이나 사이즈나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요, 저들이 뭘 하지?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뭐 저희는 그냥 우리 교회 표어로 주님의 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사역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죄인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게 주님의 꿈과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도 좀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은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안 돼도 그래도 목표는 제대로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희생해서 남을 돕는 그런 모습이 있나?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요, 미국에 오래 살면서 이민교회가 왜 필요한지는 잘 잘합니다. 이민교회의 존재 목표는 교인들이 아니고 교민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교회를 쳐다보면서 저 교회가 왜 필요하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민교회, 이민 와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클리닉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봉사를 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일일 종합병원이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피검사하고 초음파만 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병이 커져서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엄청난, 굉장한 이 일일 종합병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좀 그냥 무료로 해주고 그냥 얼마나 편합니까? 한 자리에서 다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평소에 피검사나 초음파검사라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사는 교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걸 합니다. 이 지역에 찾아오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난민 선교를 합니다. 시다 포인트에 사는 수많은 난민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뭐 예배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역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그 현지의 목회자들과 특별히 현지인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의 그 짠똥 목사님에게 저희가 트럭을 하나 구입해드렸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닐 때 자전거 타고 참 힘들게 다니시던 그분이 지금은 가끔 가다가 사진을 키워보면은 그 트럭에 왜 하필이면 또 이거 미니밴이 사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트럭이 훨씬 나아요. 왜? 트럭 하나에 보통 한 20명 이상 타니까. 앞자리에만 한 6명 타니까. 하여튼 뭐 꽉꽉 채워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지역의 한인회라든가 한국학교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무궁화 캠프나 발달장애 아들을 위한 프렌즈 캠프. 이게 참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선교 헌신주의를 하는 거는요, 하나의 프로그램 연중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구제입니다. 구제는 그냥 적당히 상황을 봐서 하면 되고 헌신은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헌신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제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하는 헌신을 원하시는 거지 봐서 그때그때 상황 봐서 구제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명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역의 이런 면에서 저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을 바라보는 가시적인 형상이 되면 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 우리들이 하는 일을 보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물 사이즈가 아닙니다. 저 교회가 뭐를 하는지 하는 일을 보고 평가한다면은 이 선교는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 치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재난당한 사람들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한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괜찮으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재난지역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하러 후원에 갔고 우리 아이가 장사하러 비즈니스하러 직장 때문에 중국 후원에 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내 자녀가 선교제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선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와 내 아들이 거기 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선교 헌신을 합니다. 이게 교회 숫자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뭐 누가 큰 얘기나 난민 사역이나 뭐 한인회 뭐 이런 거에서 교인이 몇 명이나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의식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거 하면 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한두 명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정말 스스로 참여해줘서 저희가 참 사역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그 대표적인 그 예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이걸 받고는 정말 뭐 단순히 감사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한 주도 안 돼서 부탁을 한 지 한 주도 안 돼서 마스크 200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돕고자 하는 것이 저에게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헌신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봐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런 구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헌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그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작정서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안 쓰고도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봐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더 소중하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를 어둠, 죄 가운데서 밝은, 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래요. 이게 사명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소명받은 사람, 뭐 재능 있는 사람, 뭐 이런 몇몇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좀 전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사명자의 삶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가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지만 그 원어와 영어를 정확하게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the light.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소금과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이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정, 이 안방 테두리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이 돼야지 여기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갈 수 있냐. 심지어는 한인회를 지원을 할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쪽에 왜 교회가 가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심해서 말을 못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편협한 의식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사역의 대상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 사랑해서 거기다 보낸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뭡니까? 더러운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걸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더러운 거, 악한 거, 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셨다면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좁은 시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5장 16절에 가시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야, 너희들이 떠드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건물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삶으로 전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귀가 없다는 말이 있죠. 굶주린 자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육적인 필요를 무시한 영적인 활동이 무의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제 어떤 사람 잘하니까 내가 뭐 복음 준 걸 소홀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사람들의 그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육적인 필요도 주님은 보시고 채워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가시면 원수가 굶주리면은 복음이 아니고 일단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라 할지라도 굶주리면은요 밥을 먼저 먹여야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한때 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킨스라는 이제 그 사람도 그 중에 하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 무신론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여기 도시는 별로 없지만 큰 도시 가면은 대중교통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에 전체 그 판을 광고판을 다 샀어. 예, 광고판을 다 사가지고 거기다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거 자기들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You're the one. 너 네가 대장이 뭐 다른 사람 시켜서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 광고판을 본 어떤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는 알 수 있어. 이게 증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난리치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가 않아. 뭐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책임 의식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우리들의 사랑과 희생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희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우리의 사명 의식이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자그마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또 한 가지 사명자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명을 너에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세계명이면 구계명은 뭐죠? 구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은 둘째 계명은 세계명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난리쳐도 소용이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뭐 깊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추럴리 우리가 다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랑,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어떻게 죄인을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죠. 죄인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런 충동적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요, 주님같이 사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더러운 죄인을 품어줬잖아. 그런 마음으로 너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제자야. 그래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참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행위로 나타나죠. 행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그거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가면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랑에는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말과 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내가 죄 없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가장 끔찍한 고통 당했잖아. 나를 위해서. 아, 여러분이 뭐 가슴에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한 다 알고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능하단 말이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충동적으로 이기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뭐 로마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걸 뭐 해석하기보다 그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한 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다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서 2장 14절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또한 선행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아직 일러서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저도 한참 생각해요. 다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선행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행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선행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선행이 구원의 가장 적절하고 필수적인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로마서에서는요 조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은 아니지.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구원의 결과는 구원받은 그 삶의 결과는 행위로 입증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옛날의 죄 가운데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이 구원의 방법이 될 수는 없어도 선행이 구원의 적절하고 필수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가시적인 형상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우리 교회를 FKBC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고민해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저희 리더들은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리더만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2년 됐어, 3년, 5년, 10년 됐어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보냐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5년, 10년 믿었지만 내가 뭘 했냐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내 액션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 선교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거든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구제하듯이 형편 따라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돈을 필요로 하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이 사람 도움 필요한 건데 도와줄까?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에서로 나오는 헌신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제하듯이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게 깨닫고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책임의식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악인에게 주목하지 말고 여호와를 소망하라. Never pay attention to the evil, but put your hope in the Lord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은 살다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배 아프거나 살짝 시험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컨닝한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서 마음이 상하고 나도 다음에는 컨닝이나 해볼까 할 때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법 안 지키고 탈세하며 뇌물 주는 사업가가 나라에서 하는 공사는 더 잘 따내고 사업은 날로 번창할 때 나도 다음부터 탈세하고 뇌물 주면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하며 유혹받을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불효 막심한 자녀가 부모님 유산 상속 더 많이 받겠다고 효도했던 형제 자매를 괴롭힐 때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첫째로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Never be tempted due to the prosperity of the evil. 살면서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건 뭔가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상 내가 못 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잘 되는 건 못 참습니다. 더구나 악인의 형통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악인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참 인내하기 힘듭니다. 의인은 가난하고 고난받고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사는데 악인은 떵떵거리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독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고난을 버티고 참았던 의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성경은 시편 37편을 통해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해져 있으니까 의인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에 주목하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도 말고 의인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도 하나님의 적당한 목적을 따라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악인의 잠시 형통함에 현혹되거나 시험들지 마십시오. 악인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들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노년의 지은 지혜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악인 때문에 불평해봤자 내 마음만 상하니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부하고 아첨하며 눈가림만 하는 동료가 사장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며 승진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진실은 알려질 것이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도 아첨이나 하고 눈 속이면 할까 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처럼 금방 시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Trust in God and do good. 다윗은 1절에서 2절에서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권면을 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도전해야 할 성도의 자세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여 의인도 악이나 행하며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뢰하다, 신뢰하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항상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취합니다. 영어로는 in인데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believe in 혹은 trust in으로 쓰는 것입니다. I believe you와 I believe in you는 전혀 다릅니다. I believe you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믿는다 하는 것이고 남이 아니라 너를 믿는다는 것이지 I believe in you라고 하면 뜻이 완전 다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대사처럼 말하면 네 안에 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동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Trust God입니까? 아니면 Trust in God입니까? Trust in God이 되어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 안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이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고 확신하고 믿기에 악이 유행하고 악이 보상받는 때에도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행복이고 착함이고 아름다움이 바로 토브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토브입니다. 악이 유행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토브의 삶이죠. 영어 이름 지으려고 하면 토브가 좋습니다. 가게 이름 지으려고 하면 토브가 좋아요. 사진 찍을 때도 치즈가 아니고 토브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토브고 성도는 토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을 관통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음식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While living in the land, feed on God's faithfulness.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오히려 성도가 행해야 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시더니 오늘 시편 37편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를 삽니다. 야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TV에서 보여주는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식은 얼마나 침샘을 자극합니까? 요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들이 만드는 특급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던가요? 하지만 성도가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혹은 오래 먹어야 합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산소도 햇빛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feed on his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을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먹고 살라고 강조하십니다. 비록 악인들은 거짓을 먹고 타락을 먹고 사악함과 교만함을 먹고 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즐겨 먹는 것을 우리의 음식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소원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Delight yourself in God and God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성도가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기서도 기뻐하라는 delight 뒤에 전치사 in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이해하듯이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섭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믿고 마치 그분의 응답을 다 아는 듯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시편 37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기뻐하려 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손글씨 잘 쓰시는 분들, 팝업 글씨 자격증 가진 우리 성도들, 시편 37편 4절을 써서 서로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구절 다 외우고 써보고 한번 선물합시다. 다섯 번째로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Commit your way to God and trust in Him.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고 유혹받는 대신에 성도가 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구조는 명령과 축복의 반복입니다. 명령과 축복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순종뿐이죠. 맡긴다 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그가 다 책임지고 그 짐을 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루십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루신다는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아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니 우리는 그저 아싸 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아싸. 이루신다는 히브리어가 중요한 이유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맡기면 한평생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의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십니다. 정오의 빛은 최고의 절정기를 의미합니다.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최고로 드러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인생이 걸작품이 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고집부리면 졸작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불평과 분노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Be still and wait before God. Never fret and complain, nor be furious. 시편 37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하며 그들로 인해 불평, 불만이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즉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사람이나 사건에 함몰되거나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만드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악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악을 맡기며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시와 노래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많은 어린이들이 슈퍼마켓 주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한다지요. 또 어른들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래로, 시험으로, 예술 작품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출생이 어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새로운 출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출생을 한탄하던 저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얻지 못하거나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기를 씨는 말씀이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래, 연출 윤재희. 백시운 일곱 번째 시간.

0: 길선주 장로는 부흥하고 있는 선천 지역을 지원하는 조사로서 그 임무를 맡게 된다. 그 일은 그만의 일이 아니라 당시 평양신학교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던 몇몇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맡게 된 것이다. 그 덕분에 선천은 선교부 소속 목사님들만 사역을 감당했을 때보다 더 빠른 부흥의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1: 1907년 선천 지역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신기원을 이룩하는 해가 됩니다. 헌트 선교사 보낸 한 편지에 의하면 당시 선천교회는 매 주일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선천 지역은 103개의 학교와 102개의 교회에 무려 4,667명의 학습교인과 등록교인이 15,348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죠. 이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선천의 작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운동이 아니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엔 평양 선교부의 주요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국민 정책이었죠.

0: 아니, 오케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천으로 보내는 거인디. 이거, 이거야,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만 기래요. 혹시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 뭐이가 어디래? 교회를 말아먹다니. 그리고 저 그냥 말 상가라고.
0: 아니, 기르지 않고 소리. 오케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리로 보낼 수 있답니까?
1: 설마 그랬겠는겨.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2: 기건 님자 말이 맞다. 내래 잘은 모르디만 기다려보라오. 뭔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니까니.
1: 아이고, 저기 장로님 오십니다.
3: 아이고, 좀 많이들 기다렸지요.
0: 아이고, 많이 기다리나 마나. 고조 내린 와, 나 같은 것을 손촌에 가서 사역을 도우라고 하는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대체 무슨 연유에서 기른 겁니까?
2: 저 혹시 장로님들이 실수하시는 것은 아니신디? 네,
3: 실수요? 기른 건 아닙니다. 저 기러니까니 염려 부드러 매시라우요.
2: 기름 무슨 생각에서 이러시는 겁니까?
3: 이거이다. 우리 조선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1: 조선교회를 살리다니요? 왜 말입니까? 내사마 통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3: 아, 잘 들으시라요. 아, 우리는 다 대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브고.
1: 서브예? 그게 뭐라예?
3: 아, 기건 말이디요. 그러니까니
0: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3: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1: 아니, 그러면 저 일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3: 그건 바로
2: 우리들이라 이겁니까?
3: 잘들 아시는구만 기래요. 기래면서 뭐가 궁금하다고 합니까? 입만 아프게시리. 우리 대한 사람들의 교회를 자립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거이 선교사님들의 뜻이고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의 뜻입니다.
2: 길에서 우리들 보고 선천에 가서 일을 도우라 이거만 길이에요.
3: 아, 이제 여러분들 같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교회를 도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요. 네 교회에 내 교회가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입니다.
0: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1: 하모, 아,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들을 그 사람들이 비웃어 빼면 어쩝니까? 안 그러십니까?
3: 여러분, 잘 들으시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디요?
1: 예.
3: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이디. 아이, 무슨 조건이 자격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보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4: 가만, 왜 이리 조용하지? 이렇게 조용할 게 아닌데 말이야. 뭔가 놈들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해. 내가 당장 나가서 뒤를 캐봐야겠어.
5: 어디 나가나?
4: 예. 놈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뒤를 캐보려고요.
5: 놈들의 뒤라면 장대현 교회 놈들 말인가?
4: 아니, 뭐 꼭 그 교회 놈들만이 아니라 예수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조용할 리가 없는데. 너무 조용해서.
5: 그렇지. 무슨 사다이나도 나는 놈들인데 이렇게 잠잠할 리가 없지. 샅샅이 조사해보라.
3: 예,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놈들이 무슨 일들을 만들고 있냐?
1: 아니, 그렇습니다. 글쎄 놈들이 선천으로 원정을 간다고 합니다.
0: 놈들이라니? 그러면 서양 선교사들과 길선지를 따르는 놈들 말인가?
1: 아이, 그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신도들 말입니다요. 그자들이 무리를 저 선천으로 비롯 각처에 원정을 간다고 합니다.
0: 뭐야?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백쉬운 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M 방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BBM 방송에서는 BBN의 상징과도 같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찬양을 매일 오전과 오후 5시 57분이면 방송을 통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BN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찬양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구원시키시고 쓰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라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달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구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훼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함에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2: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이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이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닥드네와 살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박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이해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니 제가 이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초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4: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라.

신학이라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과 이성적 표현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믿음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며 신학은 해석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성경을 기반으로 한 연구여야 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 체계화하고 공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학에 등록하시면 평신도 신학입문의 과정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 좀 나누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당시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6장 9절 말씀으로 모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때 안드레는 상황을 파악하며 무리들 사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안드레와 빌립이 거기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빌립은 그들 돈 가방에 있는 돈으로는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은 한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보리떡 다섯 개는 커다란 시판용 빵이나 가죽용 빵이, 가족용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햄버거 크기 정도의 아마 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은 물고기에 얹어 먹을 정도의 크기였었고, 그것이 이 사람 안드레가 제공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가망 없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그 다음 10절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거기에 5천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십니까? 저는 각 남자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와 또 아내가 있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친다면 합리적인 산출로 생각만 하더라도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먹여야 할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면 확실히 그것은 부채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빌리든가 뭐를 해야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이 재산과 부채를 함께 환산을 해본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기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적의 수확이 있습니다. 이 등식에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섯 개의 떡에 물고기 두 마리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더하여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 예수님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앉았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띠를 지어 앉았다는 사실, 즉 각각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앉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지방의 어떤 의복 색깔에 따라 구분이 되었던 듯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상당히 훌륭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는데, 각각의 작은 무리들은 초록의 잔디의 배경 위에서 아마도 모자이크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마님께서 이 사람들이 앉아있던 곳에 반대편 언덕에 있었다. 아니, 그리 있을 수만 있었다면 조각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질서정연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멋진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1절, 13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이 이적에 대해 어떤 자유주의 신학교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시간 전에 제자들은 많은 떡과 물고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동굴 속에 쌓아둔 다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동굴 입구에 팔을 벌리고 서시고 제자들은 옷자락으로 그것을 가려지게 하면서 주님의 팔 밑으로 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뭐 무슨 마술하는 건가요?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요술을 피우는 요술쟁이 그 있잖아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속임수와도 같은 연상을 이렇게 하게끔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명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그런 속임수는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임수를 믿으니 차라리 성경의 이적 자체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그 당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그렇게 낚았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또 그 요리는 언제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설명은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여기서 이적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진 조그마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첨가하면 여러분은 그 충분한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만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여러분의 열두 광주리를 갖게 되는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열두 광주리는 먹되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한 사람이 보리떡 사이에 물고기를 넣은 샌드위치를 배불리 문 후에 그가 조금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샌드위치를 집어들었기에 그 버려진 것이 열두 광주리에 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손도 대지 않은 열두 광주리에 그 떡과 그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그 무리들이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굶주린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 생애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때 늘상 보면 풍성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분께서 군중들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적을 행하셔야 했다고 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지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그분께서 왕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십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크게 그 풍랑이 일어서 힘들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주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 동안 그들을 배에 태워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약 해발 상당히 높은 그 헐몬산 그런 정도의 높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높은 산 뭐 한 3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불어오는 그 갑작스러운 폭풍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치게 되면 실제로 그 폭풍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건너가기 위해서 어중간한 곳에 있었고 그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것은 이 바다의 중간이었을 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엉뚱하게 해석했던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은 역시 이 표적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와 배는 땅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바닷가를 거니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고 그분께서 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마도 다른 기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요한이 바닷가 방금 고요해졌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지체 없이 도착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배 안에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반대편이 먼 것 같지 않다 하는 이런 말인지도 모르죠.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실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가버렸다는 것을 발견해서였어요. 6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서 올라왔다고 보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디베리아 근처에서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이 많은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요한은 주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즉 주의 축사하신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요한은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께서 왜 떠나셨는지 알고 싶어 했던 거죠. 26절로 25절, 26절 보실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찾고 있는 그들의 동기를 간파하셨던 거죠. 사실상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떡이 아니라 짐승이 먹는 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꼴을 먹고 배불렀도다. 너희의 유일한 관심은 너희 배가 채워지는 것이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봐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본문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지속하게 하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음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하나님의 인장에 새겨 놓으셨도다.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우리 주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영양소들이죠. 떡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시며 물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평범한 상징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물이시며 살아있는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은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이 무엇이며 떡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죠.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인간은 항상 단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왔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느꼈죠. 그는 이것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되는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에 명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는 거죠. 나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초대는 연회를 베풀어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과 도로로 나가서 그들에게 초대되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의 양식이요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하는 양식은 아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요한복으로 모시겠어요?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교육자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녀 잘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실패한 부모, 실패한 아버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또 특별히 아버지로서 성공한 케이스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믿음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아버지로서 실패한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제사장인데 제가 볼 때 그냥 괜찮은 제사장이에요. 이분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도 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분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행실이 나빴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이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멸시. 이 사람들은 사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드린 그 짐승의 고기를 이렇게 삶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고 뭐 제사 절차라든가 어떤 제사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기름도 태우기 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 싹 가져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도 했습니다. 본문 조금 아래 2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 그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여자들 꼬셔다가 같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엘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식을 교육을 좀 잘 시켰더라면 이런 못된 아들들이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교육을 잘 못 시키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는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로서는 영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엘리가 아버지로서 실패했느냐?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이분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아들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예배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의 직업은 뭔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면 이제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직이 내려가는데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물론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가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이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안 되었겠죠. 근데 엘리가 바빠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이 아들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세상 지식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공경하는 것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것도 참 중요한 도리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학원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뭐 단어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되 언제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어릴 때 가르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커서도 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늙어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랬는데 어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그 습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것을 못 배우면 커서도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늙어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여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제가 볼 때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 되면서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들 왜 바쁜가? 이제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못 가르치고 자녀들하고 함께 영적인 시간도 못 갖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바쁜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왜 바쁩니까? 우리 아버님들 가족 먹여 살리고 또 특별히 자녀 잘 키우려고 여러분 주자사자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식들하고는 시간도 못 가지고 영적으로 교육도 안 시킵니다. 그냥 돈 벌게 그냥 바쁘게 그렇게 싸가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모순입니다. 모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도 하는데 실제로는 자식을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일을 조금 못해도 돈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영적인 생활을 가르치는 것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저 좋은 것 먹여주고 또 공부만 잘 시키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부시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공부시키고 또 이왕이면 공부를 잘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시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고 뭐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대통령 그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분이 미국에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분도 공부는 잘한 분이에요. 저는 뭐 제가 그 뒷조사는 안 해봤지만 공부도 잘하고 했으니까 청와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분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실수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문제예요. 여기 중히 여겼다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honor, H-O-N-O-R, honor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honor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 포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공경하라 그 말이 영어로 뭔가 하면 honor이에요. honor your parents.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받들고 샀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오직 자식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와 처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진짜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부모나 처자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자식 말은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쓰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식을 부모님들이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요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또 조금만 매질을 하면 어떤 분 중에는 학교로 쫓아와서 선생님을 폭행합니다.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건드리느냐? 그러면서 막 선생님을 폭행하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길입니까? 그거는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떠받드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자녀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을 우러러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떠받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잘 섬겨야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사랑해야겠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우리 자식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당사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복 받지만 누가 복 받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하면 결국 자녀들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찬양을 얻고 아파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내게 주신 구원이 흔들리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천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 거야.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천사 보고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1절 이 말씀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꾸려요. 구원받을 자들을 천사를 붙여서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뭐 할까요?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락방에서는 한때 천사 동원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들이 지극히 적은 자잖아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 예수님이에요. 구약으로 그리스도에 임한 선지자,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임한 사도들, 성임한 사도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영접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놀리면 누가 다 알려줘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다 알려줘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의 날개의 좌우 안팎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 온 세상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다 보고 계세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예배당에 왜 왔는지 주님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왜 왔는지. 속마음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니까 억울할 일 없습니다. 주께서 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다 챙겨가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보십시오. 3, 없음. 왜 성이 없음 이런 게 나오죠?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보는 성경 사본, 좀 근있는 사본, 마술화 사본에는 이게 없네. 다른 사본에 있더라 이 말이죠. 없음 안에 밑에 각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라 함이니라. 없음 되어 있으니까 또 킹 제임스 버전은 없음은 그거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이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게 문자주의예요 그게. 자, 없음. 다른 사본에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자, 이런 자 구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잃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잃은 자가 어떤 사람을 잃은 자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을 개선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교육이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교육을 해서 바뀌었다고 그래서 미국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밤 되면 여자들이 무서워서 못 다니는 동네가 미국입니다. 총으로 남을 쏴 죽이는 수천 수만 건이 일어나죠? 교육으로 인간이 바꿔집니까? 환경 바꿔도 인간이 바꿔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적 타락을 인정을 안 해요. 좋은 교육하고 환경 개선 나아질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죠.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아진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이 나아진 면이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죄도 더 교묘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죄의 근원에 직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죄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잠시 길을 잃고 헤맬 수는 있지만 바른 길만 알려주면 나는 얼마든지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십자가 심지어 역사를 공부를 하는 내용에서 제가 이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 성경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끼리 인간을 보는 견해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고,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인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 긍정적 시각은 이런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 희생, 나눔이 있다.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인간을 탐복하게 하는 몇몇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많거든요. 물론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울릉 불났을 때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 될 텐데 다른 사람 다 눌러주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놀라운 희생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사자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이런 인간을 타고난 죄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호도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이꼴 인문주의자들은요, 그들 문에 예수를 믿어야 이제 인본주의나 인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사랑과 희생과 나눔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너희 뭐 보수적인 복음자나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타고난 죄인 누명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호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요 말이 산뜻하게 들리시는 분은 지금 인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 요 사람 아직 성령 임한 자가 아니에요. 요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그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 괜찮은 인간, 괜찮은 사회 만들 거야. 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끼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봐야 되겠죠? 자,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 그렇게 높은 척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깊은 좌절과 고통과 비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는 자만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욕망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린 자,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이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큰 자, 능력 있는 자, 높아지는 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압박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압박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뭘 압박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 다른 집에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뇌물이라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뇌물이라도 받아서 부자 되게 오면 아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는 남편이 그러면 이러죠. 아니, 다른 데는 시집올 때 뭐 많이 가지고 오대, 니는 뭐가 좋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그게 노골적이든 은근하든 간에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상실과 외면과 소외와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로 버려져 있기에 전쟁과 탄압과 이기심으로 서로를 학대하고 죽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혹한 실상을 조장하면서 외면합니다. 참혹한 실상을 조장해요. 일부러 흉년들게도 한답니다. 그래서 곡물을 깎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곡식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을 조장한다. 전쟁을 이렇게 해요. 베트남 전쟁 왜 이렇게 합니까? 남북전쟁 왜 일어난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뜯어먹는 겁니다.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눈을 떠보십시오. 조금만 넓게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참혹한 현실을 조장한다니까요? 참혹한 현실을 조장해놓고 그 뜯어먹는 놈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면해요. 이건 인간이 성경,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보고 인간끼리 보는 죄의 견해가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에 버려진 자들이기에 인간의 부산물에도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다 노예되어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 뭐 다 들고 앉았습니까? 폰 들고 있었어요. 그게 거기에 인간이 만든 그 부산물에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왜 돼요? 그럼 게임 중독되고 금전을 공부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세상 만사는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 이 스틱 하나 잡고 밀면 가고 당기면 오잖아요. 이 클릭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게임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혹 지기도 하죠. 지면 돈 줘서라도 무기를 더 장착시켜서 비싸더라고요, 그게. 말 들어보니까, 에? 게임하는 그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사더라고요. 칼 하나 들면 막 적을 공격해서 내 게임머니, 그 게임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엽기적인 뭐 살인, 뭐 연쇄살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사이버 게임 세계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죽이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전부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게임 중에 죽이고 파괴하는 게임은 인기가 없거든요. 막 죽이고 파괴하는 그것이 24시간 아예 입력 속에 있으니까 세상 나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떻게 해요? 칼 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부산물에 뭐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서 죄를 위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인식론 자체도 전부 죄예요. 왜? 어떻게 인식하니까요? 자기를 중심으로, 셀프 센터,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두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 들어도요,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설교인데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입을 닫으려고 해요.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죄인이고 인식론적으로도 죄인이고 윤리적으로도 죄인이고 영적으로도 종교로 죄인입니다. 안셀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똥덩어리는요 그름에 나서죠. 똥덩어리는 그름에 나서죠. 똥덩어리는 욕도 아닙니다. 죄 덩어리 어디에 서시겠어요? 제가 이런 자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갇혀있기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됨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아브라함 통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 뒤에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인간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민족은 자격이 없고 율법 줘도 지킬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만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지킬 능력도 있을 때 율법을 주셨다 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내기 시작한 거죠. 부지런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껍데기로나마 열심히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리와 죄인 창기들 이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이방인들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자신들은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특히 복음 듣는다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저 뭐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렇게 다니던 사람 평생 그런 쪽으로나 쫓아 다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복음 알았다 그러고 십자가 알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이용해 먹었지 제대로 십자가 알고 복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십자가 복음 들을 때 이용해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내 몸을 다 불사르게 주님을 위해 드릴지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인데 이 고백이 나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거의 전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17년 동안 4,000번을 설교했는데 기존의 교인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17년 동안 4,000번에 걸쳐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뀌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위로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그래서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다시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마리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요? 산에 두고. 그럼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99마리 늑대가 와서 다 물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9마리를 잘 갈무리 해놓고 그러니까

그때가 안 오는 거 우리에 다 넣어놓고 한 마리 찾아 나갔다. 성경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디에 두고요?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갔어요. 근데 왜 우리는 99마리를 잘 갈무리 해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다수결의,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수결의 원리. 다수가 힘이에요. 99마리가 힘이란 말이에요. 한 마리 그까이 그 소수. 소수 의견 무시되죠? 소수 의견 무시되죠? 한 마리 의견 그 무시해버려요. 대법원의 판사들 몇 명이죠? 9명이죠. 왜 홀수라 해요? 예, 짝수가 되면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런데 소수 의견은 무시해요. 결국 9명 중에 5명만 하면 그게 진리든 비진리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5명이 판결하면 그건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요, 다수가 힘이에요. 근데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고요. 정신없는 목자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잃은 자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잃은 자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잃은 자는 누구예요? 율법도 모르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제일 창기들, 이방인들이 잃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진짜 잃은 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들이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잃은 자예요. 근데 이들은 잃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 잃은 양요한 90, 100마리 중한 마리 잃은 것만 얘기했죠.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열 드라카미 중에 잃어버린 하나,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5장 7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참 모호한 표현인데, 99마리는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조금 더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바울이. 그런 사람 99마리보다 누가요? 잃은 자 하나를 찾아오는 이것이 기쁘다, 이 말이죠.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나.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드라크마는 스스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이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 열에서 하나, 둘에서 하나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결론은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당자는 돌아왔잖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럴까요, 과연?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불효자식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려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눠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뭐 읽기만 해도 다 아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드럭하면은 주인이 찾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는 주인이 찾아서 스스로 돌아왔어요? 스스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서 갔는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는데 아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아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이겨달라고 하자라고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 땅에 흉년을 들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 들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다 들었어요? 아들 하나 때문에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흉년이 다 들었잖아요. 그 아들 하나 불러오려고. 요나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재산 다 날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한 나라를 망해서라도 한 사람을 건져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런 양을 그렇게 찾아내신다니까요. 에, 목사님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거 목사님 그거 좀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이성으로 풀려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요셉과 야곱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버려요? 기근을 보냈어요. 기근을 보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뭘 끊어버려요? 양식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왜 내려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했잖아요. 네가 4대 만에 다른 땅에 계기되어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잘 살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뭐가 버렸어요? 흉년이 들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야 해요.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가야 돼요. 왜? 그게 누구를 끄집어오기 위해서? 룻을 끄집어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양식에서 할 수 없이 애굽에 양식구하러 가서 누구 만납니까? 요셉 만나잖아요. 보세요. 17절.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요셉을 왜 형들이 그것도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형들이 미워서 그렇게 반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은 뭘 알게 돼요? 요셉 만났을 때? 지죄를 알죠. 지죄를 알죠. 자기들은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양식 사기 위해서 갔다가 요셉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둘째 돌아온 이 탕자, 우리 탕자라 허랑방탕이 탕자. 그래서 아버지 유산받다가 다 탕진해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은 이거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고맙겠는데 만약에 나는 너를 품꾼의 하나로 삼지 않겠다면 나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고용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이런 자를 찾아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자를 찾아내셨을 때 그 심정 상태가 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우리는 교회당에 올 때 이 마음으로 왔나요? 이런 마음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는데 날 그렇게 대접해? 아직도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낮춰져야 이런 자가 되겠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잃은 자,

그래서 아버지가 맞이할 때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어버렸다가 찾아 자라 할 때, 저는 이 당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당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그 내용면은 물론 달라요. 근데 그, 형태 면에서는요, 예수님도 당자의 모습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해지셨어요. 그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부요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 당자라고 할 때 허랑방탕한 나쁜 놈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허랑방탕한 놈이라고 봤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보고 봤잖아요. 아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사람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세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이 당자 같잖아요, 모습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랑방탕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자로 자신을 나눠주셔서 세리와 죄인과 장기에게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금강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리와 죄인과 창기였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받는 이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행위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형이 화나서 이 삐지가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삐지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자였다면,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찾아내어진 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이게 처음 자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아내어진 자들은 결국 뭐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야기는 할 게 없는 게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자들이에요. 정말 그런 얘기 하시나요?

0: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은요, 자신이 긍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너희가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았는데 너희가 받으라고 말해요. 그들을 의심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의 복을 먼저 알았다고요? 십자의 복을 먼저 알았다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좀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또는 뭐 기복적인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어떤 은사적인 얘기를 할 때에 차근차근히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보면 이런 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벌써 뭐가 되어 있어요? 교만해서 그들을 정지하고 있더라니까요. 복음이라는 지식으로, 십자가는 지식으로 그 칼을 들고 남을 죽이고 있더란 말이죠. 그건 잃어버린 자의 처음 자리를 놓쳐버렸어. 벌써 높아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로, 십자가라는 말로 자기가 높아지고 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자가 돌아올 때 그 고백,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풍군의 하나라도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로 영접해 주세요. 너는 잃었다가 찾은 자며 죽은 자가 살은 자라고.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뻐 잔치하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이고 주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때로는 기근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셔서 죄인됨이 어떠함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낮춰주신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많이 찾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좁으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해들은 많은 오해를 가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옛날부터 오늘까지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들고 전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민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고민관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또 순정로의 일기 읽어드리면서 어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입니다. 출근 때 말없이 가는 남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잔소리 또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나가려는 소리에 얼른 달려가 인사했고 배웅했다. 순간순간 지적하는 부정적 언어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절제하며 입술 지키기를 노력,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 성공한 하루, 도전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또 6월 18일입니다.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365를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과 함께 구입했었다. 하지만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365를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내 책상 위에 있었다. 그냥 방치되는 수준이었다. 식탁 위에 놓아야 하는데 그 적당한 시간이나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6월 18일 아내에게 행복하게 하려면 이라는 내용으로 글이 시작되었다. 나는 기회가 이때인가 싶어 용기를 내어 식탁 위가 아닌 꽃 옆에 이 말씀 카렌다를 놓았다. 아내가 그게 뭔데 하고 질문했다. 내가 읽어주었다. 아내에게 행복하게 하려면. 그리고 원래 이 책은 식탁 위에 놓아야 하는데 하며 식탁 위를 정리하고 카렌다를 놓았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얼굴에 뽀뽀를 5초 하면서 점점점점. 그렇게 하여 식탁 위에 말씀 카렌다가 정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한 달 전 서방님께서 난데없이 일기를 매일 쓰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일기를 쓰기를 권유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미루고 있는 차에 교회에서 순종일기를 시작한다고 하기에 미루고 있던 일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부터 순종일기에 참가하면서 순종하기로 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순종일기에 참가하면서 순종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각자 다 순종일기 시작하시기를 또 다시 한번 권면해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에 대한 것을 감사의 예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2주 전 상반기 결산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받게 되는 결산, 심판은 없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이 있다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결산의 대상입니다. 열애 없고 유연성 없고 노숙 국물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긴가 민가 그렇게 생각하며 순종한 자들도 오케이 굿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게 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생기는 복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복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복이기도 하고요.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시작으로 순종로의 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순종로의 일기 프로젝트 오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은 11월 9일 토요일 사무실로 그 순종로의 일기 노트를 갖다 주시면 되고요. 18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5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만 순종을 하셔서 그 내용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17일이고요. 그리고 그때 125개씩 200여 분이 함께 하신다면 2만 5천 개의 그 순종의 일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시상 있습니다. 개인상 있고요, 가족상 있고요, 목장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상을 하는 건 뭔가 경쟁이 아니라 좀 독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때는 이제 순종로의 일기를 쓰시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하시는 분이나 특송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1시 56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질문하면 답변도 빨리 해주시고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말씀의 삶 수료자분들에게 질문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또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합니다. 퀴즈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는 감사 노트를 올렸고 올해는 이제 순종로의 일기 프로젝트의 노트를 추수감사 주일에 올려드리는데, 내년에는 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 핸드폰 그 메모장에 보니까 메모를 하나 해놨더라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올려드리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89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는 뭐 어디 읽고 어디 읽고 어디 읽고 해가지고 1189장을 다 읽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입니다. 1189장 중에 하나님의 최애 말씀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그 장,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장, 그 말씀은 어디일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요, 민수기 9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최애 말씀이지 않을까, 최애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혼자 해본 거죠. 그럼 왜 그런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인데 밤이 되고 깜깜해지니까 그 안에 구름이 있는 게 밖에서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고 구름으로 덮여지고 뭐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7절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바로 그 자리에 지내쳤습니다. 18절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지내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지내 머물렀습니다. 19절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절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나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습니다.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22절 때로는 이틀, 한 달,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지나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지나쳤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18절에서 23절 여섯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가 반복이 됐고 주님의 명을 지켜 주님의 명령을 지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자, 다시 퀴즈 네 번째입니다. 구름이 올라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9장을 왜 고민관 목사는 하나님의 최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땠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2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입니다. 최소 200, 최대 400만 명까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막 올라가요. 구름이 막 올라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 준비하는 거죠. 짐을 막 싸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멈추죠. 그러면 200만 명하고 400만 명 그 인원이 또 거기에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서로 삿대질하고 피 터지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적어도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름만큼은 절대 순종이었어요.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구름 시작하자라고 하면 구름이 쫙 해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구름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가는 길에 멈춰선 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삿대질과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었던 거 그거는 명확했다고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주기 딱딱 맞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삿대질까지 하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그러다가도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는 거군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왜 데리고 나왔냐? 왜 너만 리더냐? 왜 네 말만 들어야 되냐?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연애도 시작하고 만나 먹다가 고기 먹다가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면 시작하는 겁니다.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죠. 뭔 일을 할지라도 그냥 구름이 움직일 준비를 하면 아무리 뭐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며칠만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한 달 만에 움직이기도 했다고 얘기하고요. 몇 달 있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하루입니까? 왜 몇 달입니까? 왜 한 달이에요? 왜 더 가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멈춥니까? 그럼 불평과 원망 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거 보시니까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냥 지지고 볶고 뭐 막 하다가 그러다가 또 가면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막 뒤집어엎고 뭐 또 막 싸워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막 그러다가 또 멈추면, 야, 멈춰. 그리고 멈추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힘든 거 알죠? 근데 가야 하니까 구름을 띄웁니다. 그리고 멈춰 서기도 하죠. 근데 그걸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그리고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때는 신부 시절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때가 신혼이었던 거예요. 신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신혼과 같은 그때가 바로 이 광야. 시간이었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좋으셨었던 거예요. 뭐가 좋아요?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대단한 걸 바쳐서도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면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서면 멈추는 것이 좋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뭐 했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싸우고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요, 네 탓이요, 환경 탓이요, 막 그랬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가 정말 너희가 나한테 성실했고 네가 나를 사랑했었던 거고 그때가 정말 신혼의 때였다. 왜요? 그 길을 잘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었던 그때. 그때가 너무 좋으셔서 신혼의 때처럼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무엇이 좋으셨었던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입니다. 순종.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혼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신혼 시절 그때 기억나십니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어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가사 자막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앞에 불 꺼주세요.

0: bills.
1: 황수선왕.
2: They're your favorite flower.
1: 좋아한다길래.
0: How did you get so many?
1: 다 어디서 났어요?
2: I called everywhere in five states.
1: 다섯 개 주에 전화했어요.
2: I told them it was the only way to get my wife to marry.
1: 내가 결혼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0: You don't even know me.
1: 날 모르잖아요.
2: I have the rest of my life to find out.
1: 이제부터 알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에요. 아내 될 사람이 그 황수선왕 그렇게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황수선화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 밤새 거기다 깔은 거예요. 그게 다 가지고 와가지고 5개 주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꼭 전 이 결혼해야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뭐 그걸 다 받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황수선화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날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남자 뭐라 그래요? 알아가면 되지. 아, 얼마나 또 이렇게 넓습니까 마음이.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황수선화 쫙 깔아버리고 그리고 밤새 그걸 그렇게 하고 있고 아침에 기다리고 있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퀴즈 여섯 번째입니다. 고민관 심의정 부부의 신혼 시절은 어땠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퀴즈 일곱 번째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아내가, 제 아내죠. 제 아내가 만삭일 때 저희 부부 중 누구의 허리가 더 굵었을까요? 저 결혼할 때 한 75kg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만삭이니까 그때는 이제 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허리 둘레를 재봤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살이 90kg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살을 빼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침 눈 뜨면 아침밥을 잘 차려줬어요. 그리고 일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녁을 또 맛있게 차려줬어요. 거기까지 잘 차려줬으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제가 야식에 밤마다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걸 뚝딱 해서 차려줬습니다. 먹고 싶은 건 이야기만 하면 그냥 그 메뉴가 나왔어요. 또 하나 좋았었던 건 뭐냐면 저희 신혼 때는 작은 일도 상의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하나하나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그 집 앞에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손잡고 거기에 이렇게 계속 그 운동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아내의 뜻을 제가 따라주기도 하고 아내도 저의 뜻을 따라주기도 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혼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또 신혼이 아니셨었던 분들 계시니까 무엇을 샀을 때 핸드폰 너무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 핸드폰 샀을 때 노트북 샀을 때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걸 샀을 때 뭐 차가 생겼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직장으로 이직이 성공됐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때 너무 좋았었잖아요. 너무 기뻤었고요. 그때가 신혼입니다. 가장 좋았었던 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후에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때가 무조건 좋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신혼 때 참 좋았어. 적어도 네가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모습이 참 좋았었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퀴즈 여덟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올라가고 구름이 멈추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까요? 2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이 흩어져서 있어요. 그 광야에 있는데 구름이 딱 섭니다. 그거 보였을까요? 저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구름이 올라가는 거 이제 떠날 준비를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가닥 올리면서 보일까 말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00만에서 400만 명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띄웠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순정로의 일기, 고백, 우리 프로젝트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울림을 주시거나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등에 대해서 어렵게 깨닫도록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내가 하나님 좀 내가 알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더 나쁜 짓 해야 해 하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만 내가 나쁜 거 보고 있어요 그럼 와 계속 봐야지 이러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마음에 찜찜함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누구랑 싸워요?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싸웁니다. 근데 그때 더 화를 내. 지금 이 순간 더 과격해져야 해. 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런 마음 받으십니까? 그만하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모르게 그렇게 주실까요? 그래서 더 과격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더 화를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울림에 감동 주심을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구름에 올라가고 구름이 멈추는 것 그게 명확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 구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백해요. 그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거죠. 그래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길 원합니다 하고 아침에 눈을 뜨셔서 아니면 생각나는 그때에 그렇게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가르쳐주시면 그거 저 한번 오늘 하루에 한 가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운 게 아닙니다.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요. 엄청 불평했고요. 엄청 원망했어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화를 내고 편가르고요. 부정적인 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구름이 뜨면 모든 것이 멈추고 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따라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간들 갔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만해.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화해해. 그만 봐. 그 말 좀 그만하면 안 돼. 나는 그러한 마음의 어떠함이 있을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그런 마음이 탁 생기면 탁 멈추고 하나님 제가 순종해 볼게요 하고 적어도 한 가지씩이라도 하루에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구름이 뜨면 잠깐 멈춰서고 갈 준비를 한 겁니다. 짐을 쌌단 얘기예요. 구름이 갔는데 계속 남아있는 사람 없었고 구름이 멈췄을 때 계속 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순정로의 고백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시작하고요. 11월 9일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순종하기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루에 한 가지씩 제가 모아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내가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동 성령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명확한 거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3: 지금까지 호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 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4: .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SPBN의 모든 운영 재정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순수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비를 비롯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또한 새로운 지역의 방송 기지를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홍보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방송 사역자들의 사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더 많은 곳에 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사역의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팬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엄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을 때 유아기의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고 엄마를 찾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남자는 겨우 3살 때 그의 어머니와 비극적인 분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냄을 당한 것이죠. 다행히 4살 때 입양이 되었지만 그가 겪은 분리의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말이죠.
1: 학교에서는 어땠니, 펜튼?
2: 너무 안 좋았어요. 친구들은 모두 합격했는데 저만 낙제했잖아요.
1: 엄마가 너희 담임선생님과 얘기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이 들으려 하시지 않으시더라고. 꼭 네 아버지처럼.
2: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1: 네 아버지가 해군에 입대하셨어. 우리를 두고 전쟁터로 가신대. 네 아버지와 얘기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더구나.
2: 그럼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엄마?
1: 나도 모른다, 펜튼.
2: 혹시 엄마도 날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죠? 네? 엄마,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엄마. 엄마 부탁이에요.
0: 그는 이미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부딪혀야 할 시련과 감당해야 할 아픔이 남아있었지요.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펜튼 맥하일의 실화입니다.
3: 전 지금도 여전히 1938년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머니이신 양어머니가 저 로클랜드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고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가셨던 날이었죠. 양아버지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오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친아들을 간절히 바라던 자부심 강한 분이셨죠. 하지만 두 분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저와 거리를 둔 채로 남아 계셨습니다.
4: 애는 어딨어?
1: 밖에요. 공깃돌을 갖고 놀고 있어요.
4: 근데 그 애 이름이 뭐라고 했지?
1: 펜튼이요.
4: 펜튼? 무슨 이름이 그래?
1: 입양 기간 여자 말이 그의 친엄마가 간호사였대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애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의사의 성을 딴 거래요.
4: 어떻게 생겨먹은 간호사이기에 자기 친아들을 포기하지?
1: 애 아빠가 그들을 버려서 애 엄마도 저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대요.
4: 그 빨간 머리 여자 말이지. 어쨌든 저 아이 여기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군.
1: 집에 오는 길에 아이에게 밀크세이크를 사줬는데 빨대에 사용하는 법도 몰라서 가르쳐줘야 했어요.
4: 네 살인데도?
1: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보. 그래도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고요.
4: 그 아이는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나 그 아이를 도와줘.
3: 양아버지는 매우 근육적인 분이셔서 저에게 애정을 표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조차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교회에 가시지 않았지만 이웃에 사는 한센 씨 가족들이 절 주일학교에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집은 늘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웠죠. 반면에 우리 집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저에게까지 전달되곤 했는데 전 그게 제 탓이라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 결국 1학년을 낙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분 중 한 분은 제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낀 저는 혼자 있을 때면 종종 울곤 했죠. 어머니가 개인 지도를 해주셨는데도 저는 4학년 때 또 낙제를 했고 바로 그날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군으로 참전하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잠깐 돌아오셨다가 떠나시기를 반복했는데 저는 아버지가 다시 떠나실 때마다 울었죠.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우리 가족으로서 집에 남아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두고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2: 엄마, 전쟁이 거의 끝나가니까 아버지도 곧 돌아오시겠네요?
1: 아버지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실 거야, 펜튼. 네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셔.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1: 펜튼, 아버지는 그동안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 둘은 결혼하기를 원해.
2: 그럼 아버지가 절 버리시겠군요. 제 친아버지처럼요.
1: 그분이 기억나니?
2: 별로요. 어렴풋이 푸른색 정장을 입으신 남자분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그분이 제 친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1: 그럼 네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2: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친어머니에게서 억지로 떼어놓았던 게 기억나요.
1: 펜튼, 이젠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3: 아버지는 재혼하신 후에도 정기적으로 저를 보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제 안의 거절감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어머니는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지만 대신 삶에서 움츠러드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온 집안의 커튼을 내린 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계시곤 했지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우리 이웃인 한센 씨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센 아주머니는 늘 저에게 믿음을 나눠주었고 저도 그 가족과 함께 꾸준히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전에 만난 적 있던 한 선교사가 제게 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제게 물으셨죠.
1: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2: 저분은 에티오피아에 파송된 선교사이신데 여름 캠프에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엄마.
1: 너 혹시 나중에 선교사가 되려는 생각이니?
2: 아니요. 전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도 좋아하니까 그 캠프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나는 오래전에 교회에 흥미를 잃었는데.
2: 나중에 엄마도 저희와 함께 가보세요.
1: 아니, 난 됐어.
3: 어느 날 밤 캠프에서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제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을 향해 걸어나갔지요.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기도를 마쳤을 때 마음은 가볍고 너무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서점에 가서 신약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책을 열심히 읽었지만 영원한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혼자서 힘겹게 고민하며 싸워야만 했죠. 결국 저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2: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5: 펜튼, 구원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단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결코 태아가 될 수 없잖니?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2: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5: 그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지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지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온전히 너의 몫이라는 뜻이야. 벤튼, 선한 행위는 너를 구원할 수도 없고 너의 구원을 유지시킬 수도 없어. 너의 죄를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공로를 믿는 믿음만이 너를 구원하는 거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암송한 적 있니?
2: 네, 이런 말씀이죠.
6: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5: 그 말씀에서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점에 주목하렴.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야. 선행은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거란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 선행을 수행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지.
3: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가운데 저는 높이 날아올랐고 크나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항상 무가치하다는 느낌 속에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고 고등학교 4학년 때엔 우리 학교 성경클럽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전문대에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학한 뒤 성경공부 모임에서 만난 경건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바로 캐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보다 6살이나 어렸음에도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얼마 후 우리는 캐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7: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6: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 다행히 나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었어. 특히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내 상실감과 고통이 치유받았지.
7: 이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을 강제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게 기쁘지 않나요?
6: 아멘.
7: 근데 당신은 언제 크리스천이 됐어요?
6: 17살 때. 하지만 훨씬 어렸을 때부터 한센 씨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배웠어. 그들은 나를 데리고 교회에도 가지고 마치 가족처럼 대해줬지. 그들 덕분에 나도 크리스천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7: 왠지 당신은 좋은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가 될 것 같은데요.
6: 난 조종사가 되고 싶어, 캐롤. 이미 면허도 취득했는데. 그리고 실은 나 에드워즈 공군기지 비행시험센터에 지원서도 냈어.
3: 저는 에드워즈에서 실험용 항공기의 정비서로 근무하다가 그 후엔 북미 항공기 공장에서 공장이 폐업할 때까지 검사관으로 근무했죠. 저는 캐롤에게 청혼하기 전에 그녀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6: 캐롤, 나와 함께 이 세상 어디든 갈 마음이 있어?
7: 네.
6: 그럼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손으로 작업하는 노동뿐이라 해도 나와 결혼해 주겠어?
7: 그럼요.
6: 그리고 나를 절대로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어?
7: 네, 펜튼. 내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이 저의 최우선 순위 1번이 되실 거예요.
6: 그렇다면 캐롤, 당신이 졸업한 뒤 나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겠어?
7: 네, 그럴게요.
3: 캐롤과 저는 다음해 여름에 결혼했고 몇 주 후 우리는 오리건에 있는 성서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우리는 위대한 진리들을 배웠죠. 그와 동시에 저는 선교 조종사가 되겠다는 기대를 안고 열심히 비행 연습을 했고 심지어 경비행기도 한 대 구입했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한센 씨의 아들 중 한 명인 스탠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스탠은 제가 다니고 있는 성서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죠.
8: 우리 둘 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 뜻과 반대되기도 하잖아.
6: 캐롤과 난 지난 3년 동안 한 가지 방향을 가며 시간을 보냈어. 성서대학을 다니는 내내 우리 마음속엔 내가 선교 조종사가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8: 하지만 말이야, 선교항공 펠로우십의 대표가 너의 진정한 소명이 성경 과정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면 그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아. 펜튼, 넌 훌륭한 교사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뛰어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6: 만약 내가 교직을 해야 한다면 일단 대학 학위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보자. 우리 딸은 성서대학 마지막 학년에 태어났습니다. 초등교육 학사를 받고 졸업한 후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지만 제 사약은 성경클럽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에는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르무어 해군 항공기지로 보내셔서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캐롤이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가르치는 동안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지역 교회에서 부목사로서도 사역했죠. 나중에 주님은 항공 훈련을 받은 저의 경력을 사용하셔서 학교에서 항공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하셨답니다.
9: 반가워.
6: 그래. 스탠, 너도 우리 학교에서 하는 열기구에 탑승자로 초대하려고 했어.
9: 열기구라고? 너 열기구 띄우는 법도 알아?
6: 물론이지. 영리성 면허도 이미 따놨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비행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어.
9: 이야, 너 그 면허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방법들을 생각해야겠구나.
6: 그래, 이미 여기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항공우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우리가 행글라이더와 모형비행선을 직접 제작도 했어.
9: 야, 그래? 나 그거 한번 꼭 타보고 싶은데.
6: 그래, 한번 가자. 그 해는 몹시 바쁜 해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한편 해군 사관학교에서 부목사로도 사역하며 주님을 섬겼으니까요. 한 크리스천 형제와 저는 복음전도 그룹을 위해 열기구를 이용한 야외활동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고 그동안 캐롤과 저는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인생의 모든 기회들을 사용하도록 찾아 나섰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10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 밴든, 아이 방에서 이쪽 제일 발견했는데 집을 나간대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6: 그게 정말이야?
7: 네.
6: 그 아이가 너무 많이 변했군.
7: 그래요. 작년에 그 아이를 기독학교에 다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6: 죄는 개개인의 선택이야, 캐럴. 그 아이도 스스로 알아서 행동해야 했어. 하지만 올해가 그 아이의 졸업반 해이니 우리도 그 아이를 놓아주는 게 옳아. 정말 집을 나가고 싶어 했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게 할 순 없어.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 나중에 아이와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자. 우리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딸은 마음을 돌이키진 않았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딸은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우리 부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딸이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에게 훈련이 수반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한가운데를 지날 쯤 제가 교사로 있던 우리 교회의 한 수업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이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사임했습니다.
7: 여보, 우리 다른 교회 알아봐요. 너무 창피해요. 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아요.
6: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해, 여보.
7: 이젠 젊은 엄마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너무나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6: 아마도 내가 늘 너무 바빴기 때문인 것 같아.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7: 마음이 너무 아파요. 팬튼, 잠언 22장 말씀 기억나요?
10: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아이도 언젠간 주님께로 돌아오겠죠.
11: 그럼 여보.
3: 그 후 저는 르무어 중앙교육체제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은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차례에 걸쳐 미국의 뛰어난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내 부모 및 교사협회에서 주는 평생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며 명예 해군 군목으로 선정되었고, 항공 우주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예로웠던 일들 중 하나는 한센 씨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뒤 묘지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고인은 언제나 온유하셨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고인을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집을 팔고 테네시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친교와 성경 공부를 위한 오두막을 짓고 크리스천 수련회를 개발했죠.
10: 선교사들에게 물자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요?
3: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가 작물과 가축을 길러보려고.
10: 아, 그럼 울타리들을 좀 더 지어야겠네요.
3: 그리고 헛간도. 어쩌면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작물 일부를 기부하는 크리스천 농민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10: 당신은 늘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벤튼.
3: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지. 캐롤, 비록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거야.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여러 위험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0: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분께로 돌이키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희생에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제가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정은석, 정영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곤란케 하는 콜러가라는 동물.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권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과학자들을 혼란시킨 동물들입니다. 시편 106편 7편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너무 놀라워서 과학자들조차 찾아낸 결과에 대해서 놀라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것은 콜로고라는 포유 동물인데 과학자들이 마지막으로 포기하기 전에 세 개의 서로 다른 동물류에게 맡기려고 노력했으며 낯선 동물을 새로운 동물류들에게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콜로고는 포유 동물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그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끼는데 얼마간 그들은 콜로고를 박쥐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활공을 위해 사용할 얇은 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은 콜로고는 박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콜로고는 둘 다 앞발과 뒷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크기 동물의 얇은 막을 4피트나 펼 수 있도록 사용되는 꼬리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과학자들은 날개를 갖고 있는 야행성 여우 원숭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유류로 구분했습니다. 엄격하게 초식 콜로고는 야행성 여우 원숭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50년 전에 과학자들은 콜로고를 피부 날개란 더밥토로 즉 앞뒤 다리 사이에 피막이 있는 포유강의 한목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을 상상된 진화의 역사, 오늘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사고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사한 것에 함께 동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치원 학생들이 상이한 물체를 같다고 배우는 것처럼 그들이 구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로고는 과학자들이 관계가 전혀 없는 이상한 창조물과 놀라운 창조물을 구분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창조를 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만드신 놀라운 일들을 종종 부여받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콜로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십시오.
2: 요즘은 한국을 나가니까 무슨 카드 같은 걸 대고 이렇게 타고 하는데 옛날만 해도 그러지 않았죠. 옛날에는 다 일일이 요금을 내도 타고 그랬는데 승객이 올라가면서 아마 요금을 낼 때 운전기사가 딴전을 폈는지 진짜로 이 버스 승객이 돈을 안 놓고도 넣었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이 버스 승객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너는 평생에 운전기사를 헤쳐먹어라 이러고.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사람들이 아이고 좀 큰일 났네. 근데 운전기사가 그거에 대해서 뭐 당황하지도 않고 이렇게 맞대꾸합니다. 그래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객이 졌잖아요. 우리가 봐도 확실히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으라고 상이 내린다고 이놈 버스 안 타겠다고 막 이제 고함 지르고 그래요. 그것도 막 운전기사는 전혀 스톱할 생각 안 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막 이제 욕을 하면서 내린다고 문 열으라고 막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벨러라 이놈아. 한국은 벨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벨을 꼭 누르셔야 내가 내리는 목적지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자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세상을 이겨야 된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 높이고 이게 우리의 목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세상은 어떻다고 정의를 하나요? 세상은 육신의 종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종욕대로 사는 그 삶, 끔찍하지요? 네, 짐승과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학습이 되면 안목의 종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배우다 보면 이제는 거기에 길이 나서 아예 그대로 사는 것이 아주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랑질하고 다니죠. 이 자랑질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열등감이 발생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세상은 가만 안 둡니다. 군대만 가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술을 안 마시게 되면 그냥 그걸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술을 마시게 만들려고 하고 또 교회 나가려고 하면 때리고 못 나가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면서 미국을 이기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이기겠다는 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나라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또 그 법대로 잘 이렇게 살면 되는데 수능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이 세상의 법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박해를 합니다. 또 이것이 잘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회유 정책을 쓰죠. 그래서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믿어도 적당히 믿어. 꼭 그렇게 열심히 해서 믿을 필요가 없잖아. 네 주변을 돌아봐봐. 다 술 마시고 또 할 거 다 하면서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이러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니? 그런 곳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났으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본옥에 난 사람들, 영이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그냥 세상 물결 따라 가죠. 그렇지만 연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결을 거슬러서 자기 본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세안의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롯은 소돔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귀에서 막 소리가 나고 불타는 소리가 나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롯의 아내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소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있는 곳, 그 보물이 있는, 재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두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눈 뜨고 죽기 십상입니다. 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것들인데 이걸 내가 놓고 가? 눈을 뜨고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죽기가 싫어서 아마 고래고래 악을 쓰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요즘 최근에 뭐 미라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입을 쫙 벌리고 막 비명을 지르다가 죽은 그 모습으로 나온 걸 보는데 바로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다, 세상을 소중하다 여기는 자들은 아마 최후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사랑은 별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영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셔서 천국으로 나를 들여보내신다는 걸 나를 믿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나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만날 사람들이고 종을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랑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 순종하게 결정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보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너 위에 너를 보살피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놓고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범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피하려고 숨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나 이것도 따먹게 하지 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사탄이 말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거든. 그러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으로 답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이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제약을 받을 텐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텐데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순종함으로 그는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33년 동안이라는 삶을 삽니다. 30년은 가정을 보살피고 호르몬이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 보살 살았지만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살았어요. 공생애의 시작이 뭘까요?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침례안을 통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 자기가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죄 짓는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3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들이나 받는 침례를 내가 왜 받습니까? 나는 회개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라 그래요. 네가 이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네가 짊어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인간의 죄를 다, 네가 그 값을 다 치르는 거야.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 나 죄인이었는데 왜 달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한 게 그거였잖아요. 자기 육신은 죽지 말래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려서, 하루 종일 달려서. 그 뭐 예수님이 달릴 때 언제 돌아갈지 모르죠.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세상을 뛰었지만 보통은 2, 3일 가요. 천천히 피가 빠져나오면서 발에 힘이 풀려서 쭉 내려가면 숨이 팍 막히고 숨 쉬려고 막 올라오면 사지가 찢겨 나가는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 만든 고안한 방법이, 그리고 홀딱 벗겨서 올려놓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형을 고안해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나 안 달리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너의 죄 문제 다 해결했지, 너는 죄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끌어안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값인 사망,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두 번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 번째 사망은 내가 겪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도 두 번째 죽음인 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증거가 뭐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세상을 다 이길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육신 가지고 마음대로 사도 된다, 영지주의자처럼?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 성전을 잘 보관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또 뭐 그냥 건강 막 건강하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아이 짧은 인생 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그 일찍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도 괜찮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청지기 내 육신도 물질도 다 청지기 전 직분을 줬으니까 육신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많은 사람이 임종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해 죽어요. 그냥 계속 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사는 게 아닌 그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몸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에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뭔가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땀을 흘리든 사람을 만나든 계속 움직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이 주님인 거 확실히 맞아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황제를 주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지 않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호칭이 아바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 쉬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미국에 살면서, 아,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국은 다니러 가는 건 좋은데, 살다 가려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여러분 거지 취급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는 행복하게 살잖아요. 여기서. 그죠? 난 한국에 가면 쓰레기 때문에 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다. 분리수거 하느라고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쓰레기 때문에. 한국에 또 쓰레기 또 버릴 때도 없어요. 쓰레기통 찾아볼래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런데도 깨끗해. 아, 저 희한한 나라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이거 은혜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요. 술, 담배 때문에 아마 간이 나빠져서 얼굴 시커멓게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아마 갑자기 죽는 그런 돌연사 같은 거 많이 당할 사람이 이 중에 있어요. 알코올릭이 아니라 워커홀릭들은 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딱 시간 맞추면 다 직장에서 다 뭐야 퇴근시켜주고 어디 회식한다고 끌고 가지 않잖아요. 한국의 직장 문화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그 은혜라는 거 알면 바로 아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죄 지으려고 해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죄를 기쁘게 못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건 하나님의 씨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마음 놓고 못 짓거든요. 예,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 성령이 내 안에 있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이걸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낮아져서 저 사람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저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면 그 소원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도의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계시면. 저 인생 지금은 뽐내고 자기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 인생 다 불쌍하다. 내가 예수님 소개해드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 구좌 중에 연접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내 증인이 돼줄래? 성령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겼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서 가정 그 사회에서 다 쫓겨나고 결국은 저들은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짐승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면 지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오만하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데 가보세요. 300년 동안 그들은 그 밑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죽여도 반항하지 않고 저들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용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사랑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님의 구자주의 영접했다면 이제는 멀리 원수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배우자라고 구절하지만 정말 평생 왼수같이 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정말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물론 남편은 남편이에요. 남편은 등만 돌리면 진짜 지구 한 바퀴로 도는 그런 먼 사회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도 그 남편 평생 원수로 살지 마시고 그 남편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낫다면 너희들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사이는 너무 먼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믿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는데 사랑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어떻게 사랑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계명을 지킬 때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형제 사랑까지 원수 사랑까지 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내 계명 지켜야지. 사랑하면 지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같은 기계공학과인데 2학년 때인가 이제 그 충남대학교 그 치어리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기할 때만 나가는 거 하는데 평상시도 보면 춤도 잘 못 추는 애거든요. 춤을 추라고 하면 이상하게 추고 나와 같은 과에 몸짓과인데 오늘 보니까 치어리더팀에 가서 있었어요. 완전 이거는 경악했어요. 우리 과 친구들이. 아니 제가 왜 저기 치어리더팀에 갔지?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그 치어리더팀에 있었는데 거기에 남자가 부족하다고 너 들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몸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창피당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딱 그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순종 딱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저래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결혼했나 안 했나 나는 몰라요. 그대로 소식을 못 들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몰라.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예. 하여간, 뭐, 그 친구는 뭐, 점심까지도 안 사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그, 뭐, 가방까지도 사주고 한 것도 봤거든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혀 그거에 대해 불편함이나, 그거에 대해 불편하는 건 나 한마디 들은 적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전혀 그런 거 다 극복해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요. 모든 거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더 아무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형제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아예 애초에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삶에 어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형통하다는 게 인생 이 땅에서 세상에 성공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열린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면요, 이게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예수 믿음으로 해서 받기를 받고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히려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염려가 잘못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어요. 성경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단어를 썼을 뿐인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물질을 다른 이상하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헛된 걸 섬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가진 신앙으로 세상을 이겼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김수아 집사님 보통 요즘은 화장을 하는데 미리 남편 옆에다가 이렇게 그 묘지를 미리 사놓으셨기 때문에 같이 묻히는 거 봤잖아요. 김수사 집사님이 아파하고 이랬지만 물론 뭐 약을 통해서 이제 아픔이 하지만 그래도 췌장암이라는 게 암 중에는 제일 고통을 느끼는 암이 췌장암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저를 만나면 늘 이렇게 웃으세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초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여기 안주할 곳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극복하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천년만년 쓸 것 같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교회의 모든 힘들을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이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이 세상 허망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조만간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3: 조용히 해.
4: 자,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삭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자족이라고 말했는데 자족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자족. 초등학생들 자족이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예. 만족. 비슷해요. 자족의 비슷한 말은 만족. 예, 만족. 부족함이 없다. 그걸 자족이라고 그래요. 이 자족이라면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게 자족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족이라 그래요. 오늘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불만족하겠어요? 불만족이죠. 만족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감옥인데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거예요. 전에도 한번 연보를 보냈는데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연보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거잖아요. 아니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연보를 보내니까 그 연보를 받고서 기뻐서 야 역시 바울사도도 헌금을 보내 그냥 돈을 보낸 거예요. 연보를 보내니까 기뻐하구나. 이런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연보를 보낸 것은 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내줘서 기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난해서 궁핍해서 이러면 감옥에 있으면요 정말 돈이 필요하거든요.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옛날에는요 뭐 옷도 잘 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연보를 보내주시니까 참 기쁩니다라고 말하니까 야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주나 참 기뻐하구나 이럴까 싶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나는요 궁핍해서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요 토요일 날 저 손님이 왔어요. 양산에서 또는 부산에서 세 분의 손님이 오셨어요. 그 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일 학교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대요? 왜요?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옛날에는 형편이 안 돼서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분, 모실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저도 저 그 신학교 나온 여자분이세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만족해요, 자족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만족한대요, 자족한대요. 나의 소원은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야, 자족이 뭘까?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용돈을 줄 때에 만족해요, 부족해요 늘?
3: 만족해요.
4: 만족해요. 누구야?
3: 만족.
4: 예찬이? 한 달에 얼마씩 용돈 받아요?
3: 몰라요.
4: 몰라요? 비밀이에요? 자, 다시 자족하기를 한번 따라해요. 자족하기를,
2: 자족하기를
4: 배워놓으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늘 불만이 많아요. 불만족이 많아요. 용돈을 주면 용돈으로 만족 안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야, 하루에 게임을 한 시간만 해. 만족해요?
2: 네.
4: 한 시간으로 만족 못 해요. 두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두 시간 해주면요, 세 시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또 따라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사망에 이르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 욕심이 자라니까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나는 돈을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만 벌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요 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주님 감사해요. 나는 이상 돈을 더 이상 안 벌어도 자족해요. 나는 500만 원으로 만족해요. 그런 어른이 있을까요?
3: 아니요.
4: 네 어른이 돼봤나 어떻게 하니?
3: 있어요.
4: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이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노력해서 5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또 욕심이 생겨요. 옆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아이가 그 아이는 한 달에 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취소. 500만 원으로 나 만족 못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도 다니고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천만 원을 버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나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저 아이보다 잘했는데 나는 한 2천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2천만 원을 벌게 되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면 자족할까요?
3: 아니요.
4: 아, 또 옆에 보니까요. 그 사람도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한 남과 비교해요.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반에서요 30명인데 맨날 29등에서 30등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아이가 시험 치는 날 결석하면 자기는 29등하고 결석 안 하면 30등하고 이게 꼴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됐다 생각해서 10등이나 올라가세요. 20등 했어요. 이야 만족해요 여러분들?
3: 아니요.
4: 엄마 아빠가 만족하겠어요?
3: 아,
4: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만족을 안 하고. 아니, 10등이나 올라갔는데. 아니, 30등 하다가 10등 올라서 20등 하면 잘한 거잖아요.
3: 네.
4: 20등 올라가요. 만족을 못 해요.
3: 1등 하래요.
4: 1등 해도 만족을 못 해요. 왜? 전국에서 1등 하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국, 대한민국에서 1등 해도 또 만족 못 해요. 세계에서 1등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결코 만족을 못 해요. 올림픽 하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지금 하고 있죠?
2: 네.
4: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하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여자 레슬링 선수인데요. 여자 레슬링 선수인데 3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 열려요?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땄다 해서 이걸 3연패. 3년을 연속해서 금메달을 땄다 해서 3연패 했어요. 근데 이번에 4년, 네 번째 나오세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여잔데 레슬링 해가지고 금메달을 못 땄어요. 마구 일본에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네 번 연속 금메달을 못 땄다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금메달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번 따면요, 영원토록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세 번이나 금메달 따고 네 번째 금메달 못 땄다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3: 일본이요?
4: 응, 일본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만족한다면, 야, 나 그동안 세 번 금메달 딴 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네 번째 나는 금메달 못 따도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태권도 하는 어떤 사람을 잠깐 봤어요. 아니요, 태권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저도요, 이긴 사람을 손들어주면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사람들은 뭐, 페어플레이다? 뭐, 서버 정신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배고픈 것만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말해요.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춥고 굶주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천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풍부하게 살아도 나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야, 내가 배불러졌으니까 좀 더 배가 불러야지, 좀 더 배가 불러, 이런 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만유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유라는 말이요, 자,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만유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요 이거예요. 뭐예요? All. 만유라는 말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ll예요. 한번 따라해요. He is all. 아, 오늘 영어 시간 같아요. 그분, he, 예수님이에요. 그냥 Jesus Christ 해도 돼요. 영어는 Jesus Christ is all.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Jesus Christ is all.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만유라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전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내가 부자가 됐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갑자기 막 1등을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교만, 잘난차기. 나는 나니까 하고 잘난체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체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 잘난체를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손님 와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묻길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배당 큰 거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배당 큰 거 하나 지어주세요. 이게 너무 낮아서, 천정이 낮아서, 조금만 있으면 막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도 사실은 진짜 만족은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가끔씩, 야,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없다고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큰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해요. 왜? 누가 계시니까? 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요한아, 예찬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0: 좋아요 표시를 고안한 저스틴 로젠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서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격려해주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대요. 사용자들이 건강치 못하게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을 만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사실 로젠스타인이 만든 이 표시가 남을 인정하고 또 서로 연결되기 원하는 우리의 타고난 욕구에 잘 맞기는 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좋아요 표시가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서로 알고 알려주고 싶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는 그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버튼으로는 그 욕구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디지털로 인정 표시를 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그 참으로 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게 알았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가 잉태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시고 사랑하셨고 의미와 사명이 있는 삶을 살도록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할 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평화가 찾아올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밀히 돌아보시며 계획하신 대로 하루하루 저희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은 이 땅입니다. 우리의 원소속은 하늘나라인데 실제로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때때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속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단 시비로 떠들썩한 사람 중에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포가 되어 수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여자분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 교회 나오는 신도들 약 400여 명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집단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농장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어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전가족을 이주를 시키고 하루 14시간씩 막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때리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들을 이주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심판을 면하려면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쪽 섬나라, 겨울이 없는 따뜻한 나라, 노아의 후손인 함족이 사는 나라도 피해 가서 살자. 심판을 피하지 그래가지고 피지로 가서 400여 명이 집단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갔다면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곳에 회사를 세우고 식당을 열고 미용실도 열고 상점을 60개나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더구나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면서 장기 체류 비자는 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와 유사한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People's Temple이라고 하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있었습니다. 약 900여 명의 사람들을 아프리카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전원 죽게 했던 사건이 1978년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일까요? 사회를 떠나서 세상과 담을 쌓고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과연 성서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삶일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적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 택스도 낼 필요가 없고 관세도 낼 필요가 없고 질서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찮은 삶의 바른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신분은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살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택스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라고. 근데 만약 택스를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동전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물었더니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명과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크리스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세상의 질서와 통치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 가족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의 삶도 반듯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건건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질서도 지키지 않고 탈수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민폐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상 통치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됐어요. 제가 안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주일인데 좀 은혜가 넘치고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딱딱한 본문입니다. 뭐 예컨대 너는 내 것이다. 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이런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권세에 복종해라. 탁스를 내야 돼. 땅에 있는 동안에 질서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딱딱한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정치적인 이슈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3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에 대해서 갱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데모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어뷰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해 왔고 많은 학자들과 성경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즉 세상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모델들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지를 설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딱딱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석도 쉽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여러분 귀에 좋은 말씀, 편한 말씀만 들어서도 되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거북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단단한 음식도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죽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써야지 잘 드시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못 잡수실 분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좀 죽을 써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each and everyone,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 크리스천이라면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번역한 이것은 사실은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governing authorities, NIV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통치하는 권세, 통치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군주를 지칭할 수도 있고 왕이나 총독을 지칭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통치적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3절을 보시면은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범죄한 자들은 처벌을 해서 그 나라나 그 사회가 안정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속한 그 사회에 일원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질서에 복종할 것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노 때문에 이 말은 벌받지 않으려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회 질서를 어기게 되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감옥도 가고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성에서는 not because of possible punishment 혹은 not to avoid punishment, 너희들이 벌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으려고 복종하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된다. 참으로 너희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면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즉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법적인 의무감에서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눈 가림으로 적당하게 이 질서들을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크리스찬 삶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선을 행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법대로 산다는 말은 법 조항만 건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양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법 조항만 건드리지 아니하면은 감옥 가지 않아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빵을 빼앗지 않는 것 참 귀한 것이죠. 남의 빵을 빼앗지 않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빵을 배고픈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빼앗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양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목사 시대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땅이 질퍽질퍽할 때에 질퍽질퍽한 땅을 피해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벽돌을 까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분과 제가 무엇을 할 때에 법을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 월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반 마켓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물품을 찾으려고 할 때, 뭐 샴푸든 치약이든 그걸 찾으려고 할 때 직원에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세요? 이 샴푸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으면은 뭐 몇 번째 줄로 쭉 가셔서 어디 어디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게 일반 마켓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월마트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반드시 손님을 모시고 직접 그 자리까지 가서 그 물건을 픽업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고객에게 감동이 될까요? 물었을 때 저기 가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직접 본인이 앞장서서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것하고, 이 감동을 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월마트 직원들이 이런 차원에서 감동을 주는 고객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 삶은 어때야 되겠어요?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이게 참 성도들의 삶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양심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남겨두셨어요. 민폐나 끼치고 그침돌이 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 시민답게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킹덤 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 삶의 본질은 킹덤 빌더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면하는 크리스천 삶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통치라는 말은 God's reign, 하나님의 다스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나서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이 통치자들이 가진 권세는 그가 가진 카리스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총이나 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통치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어. 이 사역자라는 표현은 목회자라는 뜻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이것은 디큰이라는 말과 같은 용어예요. 이것은 섬기는 자다,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준 도구가 바로 통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독재자이건 불법정권이건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어뷰자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하나님 그들 제거시킬 거예요.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든가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한다든가 심지어 하나님을 어겐스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2차 대전 당시 때에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어요. 아신 대로 이 1930년대부터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철권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했었어요. 독일에 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일 정도로, 열광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굉장한 파워가 히틀러에게 있었어요. 그때의 어떤 신학자들은 여와 같은 히틀러에 대해서 순복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기로하드 키텔 같은 분, 이분은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우리 신약 사전을 직접 쓰신 분, 10 발륨으로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저의 서재도 이것이 있고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거금 들여서 샀어요. 비싼 건데 저의 서재도 있고 웬만한 공부하시는 신학생들 서재는 다 꽂혀 있는 유명한 책. 이 키텔은 진짜로 학자 중에 학자 유명한 사람인데 히틀러에게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책도 집필하고 출판도 많이 하긴 했지만 오늘날 그분을 평가하는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본 회퍼 같은 분은 끝까지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칼발트 같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독일을 떠나서 스위스 바젤로 가서 티칭하고 그랬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진짜 통치자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적인 세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현세적 세계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내세적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분. 이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오셔서 나의 삶까지도 다스리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킹덤 빌더, 천국을 세우는 자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가운데는 미래적 차원의 천국도 있지만 현재적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미래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토까지 포함해서 주권과 백성과 이 영토가 다 회복되는 이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장차 주님께서 제리 말씀은 일어날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한 분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쭉 둘러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예요.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entos라는 이 단어는 in 혹은 within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망이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예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한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임재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에 임재해서 사업장을 주관하시면 그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간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물질입니까? 물질 따라 사는 분들 계시나요? 탐욕인가요? 정욕인가요? 성공주의나 쾌락주의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통치자일 수가 있어요. 꼭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와이프가 주로 많이 통치하긴 하지만 꼭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나 딸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킹덤 빌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로 살려면 질서에 대한 순복을 해야 됩니다. 질서에 대한 순복.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다스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징벌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칭찬하는 천하게 사는 자들은 보상하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이것이 다스리는 자들이 행하는 질서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선을 행하라는 이 뜻은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것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규범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한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려면 이 땅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건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패가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와 창조 세계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물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물고기가 좀 간이 커져가지고 난 물에서는 살 수 없다. 나도 한번 바깥에 나가서 땅에서 살아보겠다. 땅으로 튀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지 뭐.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면은 조기구이가 되든지 생선 튀김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가장 물고기답게 사는 곳은 물 안이에요. 반대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새는 공기를 타고 소위 말하는 양력의 법칙에서 에어로다이내믹스에서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새는 창조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도 한번 날아보자, 10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있어요.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지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사회가 규정한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잘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 삶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 질서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질서는 안 따라도 된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세상 법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는데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높다면 말이죠. 세상 법도 지켜야지 하나님 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requirement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하나님 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급한 일로 차를 몰고 가시다가 빨간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차를 몰고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자마자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티켓을 끊으면서 본인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빨간 등을 못 보신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빨간 등을 못 본 게 아니라 당신을 못 본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결국 티켓을 뜯었다고 하는. 목사든 뭐 누구든 간에 신호등을 어기면 티켓을 뜯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법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이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고 모순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숙명여고 상둥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앞 숙명여고 다니는 상둥이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미리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답을 다 적어서 그 아이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손바닥이나 작은 그 메모지에다가 정답을 적어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학기 그 학교 들어갔을 때에 한 해는 121등을 하고 또 한 해는 59등을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한 해는 전교 2등을 하고 또 한 해는 전교 5등을 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 둘 다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참 그 아버지가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129등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1등 하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좀 차츰차츰 올려야지. 그래서 이 정답을 미리 다 가르쳐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1등 시켰는데 참 저는 마음에 좀 염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한국에 부패했다고 하지만 학교마저 이렇게 된다면 그 아이가 1등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이 근본이 지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수준도 못 지킨다면 우린 천국 백성답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를 지키되 세상이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질서를 지켜야지 여러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사실은 복음 전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형사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러고는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실 그 대목에서 간수나 이 바울을 체포해서 가둔 그 사람이 실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채찍하면 안 돼요.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 신분을 확인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채찍을 하든지 감옥에 넣으셔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채찍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고 클레임할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체 그에 대한 컴플레인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죄수가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입니까? 나와야죠. 도망쳐야지. 그런데 바울은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만일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고 나가게 되면 그 간수는 죽습니다. 그 간수는 온 가족이 다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맵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스테이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실을 말리고 결국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아마도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에 큰 역할을 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지만 나의 권리를 클레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아있었을 때 복음의 역사도 이루고 감동도 안겨주고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젠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의 질서를 법적으로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선을 행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킹덤 빌드가 되려면은 1차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질서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지 그래야지 킹덤 빌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너가 빚진 것을 다 갚아라 그런 뜻이에요. Pay all what you owe. 너가 빚진 것, 그들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데 너가 빚진 것은 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회 여러 각층의 진 빚에 대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갚아야 될 대상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캐리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진 빚이 있어요. 이것을 갚는 것을 조세와 관세라고 했습니다. 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데요. 조세는 택스를 말합니다. 택스. 요즘은 그런 세가 없지만 고대 사회에는 인두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과세하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에 그 호적 등본을 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인구수를 조사를 해서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Maybe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구조사는 보편적으로 탁스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 인두세. 우리 가정에 세 명이 있으면 세 명에 나가는 택스를 내는 것입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레비뉴를 말합니다. 수입에 대한 세 혹은 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곡물을 수확했으면 수확량의 10%를 낸다든가 포도나 기름의 5%를 낸다든가 이것이 바로 관세인 것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택스도 내고 관세로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걸 내야지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방도 할 수가 있고 치안도 유지할 수가 있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니는 길도 그래서 닦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길을 안 닦아 놓았다면 어떻게 다니시겠어요? 아스팔트 다닐 때마다 여러분 공짜로 다니시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낸 택스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학교 시설이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택스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택스, 누군가가 낸 택스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택스를 안 내겠다. 그런다면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긴 하지만,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지역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돼요. 택스도 내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혜택에 대한 갚는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실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영어 번역은 respect. Respect to whom respect is due. 우리가 마땅히 이 존경을 표해야 될 자에게는 그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폐일까요? 누구에게 존경을 표해야 될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에게 빚을 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세상에 나온 분 계신가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수고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혜택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들에게 due respect,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으시면 무시할 때가 있지.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due respect, 그게 합당한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실제 내용은 honor 하라는 뜻이에요. 이 timen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원래 그 문자적 의미가 price란 뜻이에요. 가치란 뜻이에요. worth. 그러므로 정말 이 가치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 price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 존귀를 올려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2장 7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거기서는 for glory and honor. 그래서 honor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이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했던 어떤 분들에게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지난 1년도 돌아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크게 희생하신, 그러면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그분에게 합당한 due honor,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직접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due respect, due honor,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을 다녀오다가 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2차 대전 중에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때의 나치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어른들은 다 끌고 가고 이제 학교에 어린아이들만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끌고 가려고 트럭을 몰고 온 것입니다. 그때의 그 학교의 교사로 이렇게 티칭하던 코르자크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일 분인데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 군사들을 가로막았어요. 절대로 아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강권적으로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트럭에 올라갔어요. 독일 군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의 가슴을 안고 함께 트럭에 탔어요. 선생님 어디로 갑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가는 것은 수용소라는 곳이란다. 그곳에 가면 어쩌면 너희들의 엄마와 아빠를 만날지도 몰라. 사실은 깨서 실로 죽기 위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깨스실로 들어가서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이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여러분까지 고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가슴에 안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본인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본인은 처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가슴에 안고 죽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잘 살게 된 이후에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린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이 땡스기빙 주간이지 않습니까? 우린 땡스기빙 주간이 왔을 때에 뭘 알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받을 축복을 헤아리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헌물을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due respect, due honor, 합당한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드렸는지.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는 우리 지미 팔런이라고 하는 우리 MBC의 투나쇼의 진행자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하면은 Thanksgiving은 Thanks and Giving이래요. Thanksgiving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Thanks and Giving이 주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성환 강사의 화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오전 성경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전하라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앞에 섭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고 또 영어성경 NASB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Beloved, I urge you as aliens and strangers to abstain from fleshly lusts which wage war against the soul. Keep your behavior excellent among the Gentiles, so that in the things in which they slander you as evildoers, they may, because of your good deeds, as they observe them, glorify God in the day of visitation. Amen.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부클렛에 제 소개란에 보니까 가나공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나공방은 나무를 가지고 생활용품이나 또 가구들을 만드는 작은 목공 공방입니다. 저같이 교회나 또 신학교 또는 선교단체 이런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온종일 혼자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해서 먹고 사는 저 같은 목수에게 이렇게 오전 성경 강의 시간을 맡기는 코스타의 이 무모함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올해 코스타에 어떤 이들이 올까 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이 강단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얼굴들을 보게 될까. 시인 정현종 방문객이라는 시 일부분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또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코스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 절망과 소망,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가 살아온 이 나그네 여정,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구나. 여행자의 등에 배낭이 메어 있는 것처럼 각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등에 메고 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참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반갑고 참 고맙고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세 번의 오전 성경 강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의 오전 강의 모두 이번 코스타의 주제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놓고 세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세 번의 설교가 또 합하여서 한 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죠. 주제 성구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저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노승환 목사님께서 나그네, 거류민, 디아스포라 또 마지널리티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도시나 또 마을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임시 거주자, 그렇죠? 여행자,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 대전이나 강릉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지금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러한 공통점을 우린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어려서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학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기 유학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저는요, 32년 전이었던 1985년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 14살이었습니다. 제가 임진왜란 또는 한일합방 하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로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는 85년 하면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때 그 일이 정말 최근에 어떤 일보다 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은 이민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남미 볼리비아로. 우리 가족이 정착할 곳은 남미 볼리비아다, 그렇게 늘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볼리비아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볼리비아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없고요. 볼리비아에 가면 길거리에 가로수가 온통 바나나하고요, 망고나무라고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볼리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남미에서도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히스패닉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볼리비아 하면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분위기의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죠. 김포공항에서 볼리비아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떠나시면서 늘 가족들에게 공항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언젠가는 반드시 볼리비아로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볼리비아에서 보내주는 그 사진과 엽서를 받아보면서 저는 늘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언젠간 떠날 곳이고 내가 언젠가 가게 될 그 본향은 볼리비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작은 파란색 이민 가방에 늘 이민 짐을 싸두고 살았습니다. 올해 떠나게 될까? 내년일까?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지난 게 벌써 6년, 7년이 넘도록 그렇게 이민 짐을 싸두고 살았죠. 그 파란색 작은 이민 가방 안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귀히 여기는 것들을 넣어두고 살곤 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그 이민 가방의 이제 내용물들을 보면 이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제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였죠.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가방 안에 딱지, 구슬, 팽이, 새총 뭐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볼리비아 갈 때 가지고 가려고. 그때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용물이 바뀌게 되었죠.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또 프로스펙스 운동화, 예? 그리고 우표 수집한 거, 전두환 대통령 사진 얼굴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제이에게가 수록되어 있었던 이선희 가요 테이프, 예? 그리고 소피 마르소 책받침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런 거? 제 친구들 중에는 피비캣 스파가 있었고 또 브룩쉴드 파가 있었고 저는 소피 마르소 파였습니다. 한국에 14년 사는 동안에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이고 또 임시 거류자이며 그것을 언젠가는 떠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제 자의식과 또 제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상상을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은 사물을 좀 더 깊이 관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날 거니까 떠나기 전에 좀 더 마음속에 눈에 귀에 좀 담아두고 싶었던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봐도 좀 더 좀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잘 관찰하고 뭐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은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영향은 현실 도피주의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못 봐도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유, 어차피 뭐 떠날 건데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1985년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가로수가 망고나무인 볼리비아가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13시간 비행 만에 주소지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8-153에서 14109 골리타 스트리트 알리타 캘리포니아 91331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소만 바뀐 것이었겠습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학교 입학하기 전날 영어 이름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그 조그만한 한영 콘사이스 그 사전 맨 뒤에 쭉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더니 로이하고 리처드가 있는데 알파벳 순으로 리처드가 로이보다 앞에 나오니까 장남인 저보고 리처드를 하고 제 남동생은 로이 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 옆에 있던 제 남동생이요, 자기가 리처드 하겠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남동생이 리처드가 되고 제가 로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김성환에서 로이 킴으로 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름만 바뀐 것이었겠습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뒤에서 Hey Roy! 라고 불러도 오랫동안 제가 뒤돌아보질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Roy라고 생각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못 들은 게 아니라 Roy라는 이름에 일부러 제가 반응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김성환일까? 로이 캠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가족들을 따라서 한인 이민교회 처음 갔습니다. 중고등부에서 2세 아들과 함께 오버헤드 프로젝터에 비추인 가사를 보면서 생전 처음 영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터 아세요? 그러시군요. 요즘 다 파워포인트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플립 차트에다가 매직으로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일 글씨 예쁘게 쓰는 여학생이 이렇게 탁 가사 쓰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 와, 역시 미국은 테크놀로지가 첨단을 달리는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때 가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Jesus Christ라고 불리우고 있는 게 너무너무 낯설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Jesus Christ인데, 그죠?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이 그냥 뭐 나다나엘이라든지 뭐 느부갓네살 뭐 이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국적으로 들렸을 텐데 예자 숫자 님자를 쓰시니까 네? 굉장히 이게 한국분 같잖아요. 그때 예자 숫자가 이게 어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착하고 선하고 그렇잖아요. 이름에 예자 숫자 들어가면 참 듣기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미국에 오니까 지저스래요. 얼마나 낯설고 참 생소했는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한국인이 아니었구나. 외국인이었구나. 그것도 미국 주류 백인도 아니고 유태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재원 가족 비자로 미국에 왔는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영주권 수속 중이던 92년도에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뒤에 그토록 기다리던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는데요. 당사자가 사망하니까 모든 수속이 다 무효가 되고 그때부터 저는 out of status, undocumented, 소위 말하는 illegal alien,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노승환 목사님께서도 불법 체류자셨다고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한국 속담에 그 호래비,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저께 목사님 말씀 중에 옆에 막 경찰차만 지나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고. 나도 그랬는데 무지 반갑더라고요. 한국에 주민등록증도 없죠. 또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영주권도 없는 신분이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된 거죠. 불안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이 되어서 오리엔테이션까지 갔는데 영주권이 없으니까 유학생들하고 똑같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 입학을 취소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디에 속한 거지? 부모님이 그날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청소부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시간을 딱 한 시간 앞두고 누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문 앞에 정확한 액수의 돈을 놔두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간증은 늘 남에게만 있는 건가 봅니다. 저는 등록금 마감일이 언제나 어김없이 그냥 지나갔고요. 등록이 취소되었고 어김없이 몇 학기를 중간중간에 쉬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늘 언젠가 떠나게 될지 모르는 그 임시거주자의 마음으로 살았죠. 방학이 되면요, 친구들이 한국에 가는 게 전 참 부러웠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제가 신분 때문에 한국에 못 가는 거를 아니까요, 참 미안해하면서도요, 정말 미안한 건지 꼭 공항 라이드를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친구니까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잘 다녀오고 올 때 정말 미안하면 뭐 울릉도 오징어나 좀 사오라고 뭐 그러고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고 싶었는데요, 아무런 세상 신분이 없으니까 신학교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서원을 했는데 신학교에서조차 세상 신분이 없다고 안 받아주고 Undocumented, out of status, illegal alien. 얼마나 언어가 폭력적입니까? 사는 게 불법인 사람이랍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 이 땅에 두 발 딛고 있는 것 자체가 illegal 이래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스템에 없는 소속 불명의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깊은 소외감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20대 때 저는 참 현실 도피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LA에 살면서요, 요세미티만 38번을 갔습니다. 트레일도 없는 깊은 산 속에 혼자 백패킹하고 텐트 치고 이렇게 며칠씩 사람도 없는 숲속에 이렇게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볼리비아로 갔었어야 했나? 한국에 돌아가면 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14년 만에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1999년 4월 16일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일하러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우체통에 이민국에서 보내온 영주권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린카드라더니 그린색이 아니네. 그리고 그 카드에 큼지막한 글씨로 Resident Alien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거주하는 외계인. 우리 노승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에일리언이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 나는 에일리언이구나. 내 이 플라스틱 카디가 한 장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제가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밥 사라고 해가지고 밥 샀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해요. 영주권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내가 영주권 받아 자기들이 사줘야지 나보고 밥 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한 12명인가 중국집 가서 밥도 사고 미국 온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딜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 갔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살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이민 올 때까지 그 집에 살았거든요. 행복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는 그곳.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여동생, 남동생,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앞마당에 작은 꽃밭이 있고 장독대가 있었던 어린 시절의 한옥집. 영주권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국에 가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내 정체성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귀소 본능이죠. 그렇죠? 아 그랬는데 저희 집이 있던 그 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 레미안. 마치 그 어떻게 저한테 들렸냐면 왔네 미안. 아유 그래 참 남의 집 위에 그렇게 우뚝 서서 미안한 줄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미국에서는 비주류 또 주변인 손님처럼 살고 한국에 가니 한국에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과거의 고향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14년 만에 만난 중학교 친구들도 말은 통했죠. 한국어 언어는 통했지만 대화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내가 속한 곳은 아니로구나.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민이건 유학생으로 왔건 이질적인 문화권으로 삶의 터전이 옮겨지는 경험 이것은 마치 가족의 사별과도 같은 정도의 충격을 주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죠? 트라우마 환자들인 거죠. 그죠?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 이 환자가 여기 와 있구나. 네? 네. 트라우마 환자들이 6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어디에 속했지?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던 제게 새로운 소속감과 또 정체성을 세워준 것은 여러분, 성경이었습니다. 예. 오늘 성경을 읽다가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싶은 반가운 말씀을 만났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영주권 없을 때 이런 말씀 들으면요. 이건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그래 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여러분 나 대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그건 그저 종이 서류에 불과할 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처럼 또 여러분처럼 주류에서 벗어난 이런 나그네, 이민자,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서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언젠가 저들과 같은 몸이 되겠구나. 내가 언젠가 저들 속으로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았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돌보고 지키는 농사, 가드닝에 관한 일이었죠. 주어진 땅을 경작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일이죠. 나무를 여러분 갖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텃밭을 갖고 보셨나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고요. 평생을 오롯이 한 자리에 서 있는 나무 옆에서 그 곁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일평생을 한 자리에 서서 살듯이 어쩌면 우리는 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산의 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요. 그 결과 나무로부터 멀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차단당한 채 에덴 동산에서의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에덴 밖으로 추방되어 광야로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나그네, 소저널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만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더 흡족했던 걸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일평생 그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여생을 보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장남이었던 가인에게 동산을 지키는 농사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혹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반면 양치는 자 아벨은 양들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길을 찾아 다녀했던 노마드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업을 목축업보다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길을 나서는 유목민 나그네로서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정착의 자리가 아닌 발길을 내딛는 여정 속에서 인간을 만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죄가 절정에 달했던 그 바벨 도시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도시 건설은 정착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들이 바벨을 지은 동기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진다는 것, 디아스포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늘 높이 탑을 쌓았던 바벨의 이야기는 정착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과 또 욕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처럼 정착, 중심, 높아진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이 그의 나이 몇 세입니까? 75세. 75세면 자신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익숙할까요? 그죠? 그동안 그곳에서 쌓아온 인맥과 또 기반은 얼마나 탄탄했을까요? 그는 노인이었고 또 후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그저 익숙한 곳에서 노년을 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야지만 새로운 정체성에 눈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닷속에 이게 잠수해서요 랍스터를 잡는 게 취미인데요. 이 랍스터 같은 갑각류라고 그러잖아요. 갑각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입고 있던 자신의 껍질에서 알몸이 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껍질을 몸에서 만들어내기까지 알몸의 그 연약한 상태, 그 vulnerable한 상태로 한동안 지내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때 초장을 들고 그 순간을 딱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아주 깔끔하게 먹었... 랍스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익숙하게 여겨지는 껍질을 벗어야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랍스터에게 껍질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인 동시에 자신의 동작을 제한하는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걸 벗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껍질을 벗는 알몸이 되는 그 연약함, 그 vulnerability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껍질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 길을 떠나라. 지금 내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 껍질을 벗고 내가 너에게 새로 입혀줄 그 껍질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나그네 아브라함은 소저너가 되었던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이것 하나만큼은 꼭 실천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실천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보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성장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꼭 실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꿈과 사역을 이루는 교회, 자신이 희생함으로 남을 세워주고 온전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교회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교회로 목표를 삼고 계시는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싫으면은 내 행동이 어때도 정당하다는 그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면서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읽고 큐티를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